하고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두 발로 걷는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니 우리 다 하고 있는 저런 생각도 하고요. 막상 걷는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요. 건강이 좋아지니 기분도 밝아지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산책 매일 해보시라 권해드리려고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두 발로 걷는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니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러신 건지요? 그렇다면 정말 더욱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라 예송의

이 곡은 영화 헤어화의 OST로도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음악인데 경덕홍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입니다. 이 곡은 영화 헤어화의 OST로도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음악인데요. 물론 영화에서는 편곡이 된 노래였지만 이 곡의 서정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원곡을 듣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별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이런 노랫말인데요. 운전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이 음악을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면 이 선율의 아름다움 그리고 거문고 연주와의 조화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듯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별단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면 임을 꿈에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임은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이 시조씨 소개해드릴 때마다 밀당하는 느낌 또 서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경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6, 17세기를 살았던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김연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첫 번째 줄, 항상 1열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문자 주셨어요. 요즘 산책을 자주 하신다니 조만간 좋은 책이 출간될 거로 예상되네요. 부담 막 주시네요. 저는 요즘 남성용 양산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침 산책은 큰 즐거움입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자외선이 좀 강하죠. 좀 가릴 필요도 있겠죠. 남성분들도 양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양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저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 체험 행사와 6살 손자 그림입니다. 달리기도 유치원 전체 1등이랍니다. 북을 잡은 표정은 성인 고수같이 흥이 있네요. 하시면서 사진 여러 장이 있는데 아우 너무 귀여운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실력이 여하 6살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구도도 그렇고요. 색감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미술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북 잡은 표정을 보니까 고수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초실님 6살 손자 모습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진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현악 취타입니다. 이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가야금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복원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연주하는데요. 이 중에 취타는 이미 가야금 선율이 전해져 왔지만 나머지 네 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삼주금보나 서금보 같은 옛 악보에는 현악기 선율이 남아있지만 연주 전승이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현악 취타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4188님 종묘대제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종묘대제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제사 의례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종묘대제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188님은 본 분에 속하게 되네요. 저는 거의 해마다 가봤는데 올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4188님께서 현장 분위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감동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6944님께서 네, 그리고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과 엄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숙종 영조대 활동했던 인물 김유기가 지은 시조십니다. 경성출 경운 흥하니 1월이 광화로다.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이런 시조신데요. 경성출 경운흥의 경성 경운은 도가 있는 나라의 태평성도에서만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별, 상서로운 구름을 말합니다. 경성출 경운흥하니 상서로운 별이 나오고 구름이 일어나니 1월이 광화로다. 1월이 광화라는 건 해와 달의 광채가 아름다운 태평세월이란 의미고요.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는 예약과 문물이 삼황오제의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

경성출 경운 흥하니 1월이 광화로다. 삼황 예악이요 오제의 문물이라.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김용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행복해지는 우리 음악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마들제님, 마들제에서 산책하다가 가볍게 인사할게요. 그냥 함께하는 길이라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고니고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안막 있는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래요. 밉상 박혀서 그런 거겠죠? 아, 재밌네요. 두 분.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래요. 밉상 박혀서 그런 거겠죠. 아, 재밌네요. 두 분 알콩달콩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3719님께서 오늘 첫째 주 목요일 음악가 소개 기대합니다.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음악가 소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예인 라예송. 작곡가 라예송. 그는 최근 피난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힘겹지만 꿈과 같았던 시간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하나의 극을 만든 것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가족들과 있었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라예송은 바로 그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음악을 제작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부터와 같았던 시간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하나의 극을 만든 것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가족들과 있었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라야송은 바로 그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음악을 제작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연의 음악이고 특히 아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신선했다.

악기도 가야금, 해금, 양금, 피리, 생황, 대금, 퉁소와 북, 소리북, 박, 꽹과리, 나발, 나각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악기도 직접 보고 우리 악기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작은 오브제 타악기들도 나오고 연주자들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소화했다. 몇 안 되는 연주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골고루 연주하니 아이들은 악기 소리에도 귀를 쫑긋, 눈을 깜빡이며 소리에 집중한다. 이중섭의 제주도에서 어렵게 지냈던 시절을 그려놓으니 객석에서는 간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인형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는 넌버벌 음악극,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어른들은 안 웃기는데 아이들만 까르르 웃는 장면들도 많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 코드가 다른 지점이 어떤 곳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아직 4회가 더 남아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수작이란 공연에서 도드리라는 작품을 올렸다. 우리 전통음악의 암영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무대였는데 라예송은 오히려 암영보다는 본명 도

1987년부터 특별히 무용음악을 많이 작곡해왔다. 당시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안무가 안성수의 안무로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창작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니 이 시대의 새로운 풍류지만 지난날의 풍류음악과 같은 그런 분위기. 어느 공연에선가 라예송의 무용음악을 듣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국악기로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라예송은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제 멋이 나지 않을 거라 하고 음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라예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오는 강렬한 리듬보다 더 강렬하고 라예송은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제 멋이 나지 않을 거라 하고 음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라예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오는 강렬한 리듬보다 더 강렬하고 섬세한 리듬을 구사했다. 15박, 13박과 같은 긴 리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9개로 챕터가 나눠지도록 작곡을 했다. 리듬이 섬세해서 연주를 맡은 타악 연주자들은 그 음악을 모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악보를 보고 넘기고 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난도 리듬의 음악을 구사한 음악이니 연주자도 연주자지만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원들의 춤도 섬세하게 계산된 춤이 아니면 안 되었다. 치밀하고 섬세한 동작이 이어져서 어느 한 부분이 삐긋하게 되면 음악도 춤도 무너지는 그런 섬세한 춤이었다. 다행히도 안성수 감독의 안무와 무용 단원들의 실력은 그 음악을 난이도 높은 춤으로 소화해냈다.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대로 익힌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 춤은 이후 지방 여러 곳을 순회하며 다녔고 해외 공연도 여러 차례 다녀와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예소행의 음악은

음악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생각만큼 무용음악이 많이 흡족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역시 갈증이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무용과 음악의 치밀한 호흡은 무용계에도 음악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작곡가 라예송은 앞으로도 무용음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작곡가 라예송의 첫 번째 추천 음악 태평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라예송, 그는 아기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었다. 말은 못해도 노래를 따라 하려고 웅얼거렸고 기저귀를 찬 아기가 어디선가 음악만 나오면 리듬에 맞춰 아장아장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노래도 잘하시고 어릴 때에는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셨다니 아버지의 음악성을 이어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이 7살 때부터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무용을 가르쳐 주었고 무용 장단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장구도 가르쳐 주었다. 다양한 장단을 배우니 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가야금 병창도 가르쳤는데 언니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병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멋진 음악이라 생각했다. 자신도 이내 배우겠다 결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곳까지 다니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무용과 타악기 배우기는 일단 중단이 됐다. 그래도 피아노 배우기는 계속 이어져서 오랜 기간 취미로 쳤다. 예송의 어린 시절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 가야금 전공은 했지만 예송은 한편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 알바를 하면 악기를 하나하나 사 모았다. 해금, 대금, 아쟁과 같은 악기를 샀고 친구들에게 악기를 배웠다. 곡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 이미 작곡가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릴 때 접어두었던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미술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부전공으로서 학습점도 모두 이수했으니 라예송은 음악가와 화가의 기본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공연과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다. 굿 음악의 다양한 세계를 배웠고 여러 음악 체험을 해보았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시켰고 전시회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표현이란 차원에서 미술 세계도 또 하나의 자기 확장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적 표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송은 작곡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다. 작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2년 만에 졸업을 했다. 창작의 관점에서 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기보법 연구라는 논문을 썼다. 전통음악 악기들의 창작 방식은 모두 오선보를 통한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작곡을 하면 음악이 오선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예송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대금 산조대금을 위한 새로운 기보법인 운지기보법을 제시했다. 라예송의 작곡 활동. 라예송의 작곡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음악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복녀 신정혜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국문뒤풀이 들으셨는데요. 라예송의 두 번째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중간에 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습니다.

이어서 서도 풍류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변석의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준의 피리 연주입니다.

연불 타령 시나위, 타령 국거리로 이루어진 서도 풍류 들으셨는데요. 서도 지역의 특별한 음계와 요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서도 풍류는 국가무용유산 제17호 봉산탈춤 반주곡으로도 쓰이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인물 박동신의 탈춤 반주 피리 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한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이어

경기민요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 뱃노래 이문의 소리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발걸음 많이 바쁘시죠? 부모님께 어떤

당신과 만나지 못한 날이었지. 집으로 돌아와 들고 간 꽃다발을 생수병에 담가 놓았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가구가 하나 더 는 셈이다. 이동욱 시인의 시 내성의 꽃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건 화려한 겉모습보다 은은한 향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뭐 금세 지고 말 꽃이니 의미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의 향기가 더 그윽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꽃다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음미하도록 해주는 아주 멋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어버이날 꽃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님과 함께 동양 고전인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승석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을 보십니까?

한승석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저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좋겠네요. 242번으로 아카시아 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문화시대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아카시아 꽃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와, 여기 지금 스튜디오까지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178번 쓰시는 분 출석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날씨처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고 태승아하님 푸르른 목요일 문화시대 인문학 시간 잘 듣겠습니다. 덩덕쿵 얼씨구 이렇게 또 취임새도 주셨네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셀프로 이렇게 흥을 돋우는 그런 말들. 자, 흥겹게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1: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0: 네.
1: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명유학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성리학 이쪽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0: 학교 다닐 때부터라면 네.
1: 고등학교 때
0: 고등학교 때부터 네. 동양 철학에 네. 관심이 있으셨다.
1: 운이 좋았죠.
0: 아, 그걸 또 운이 좋았다 표현하시는군요.
1: 네. 제 데미안을 만났거든요.
0: 예. 네. 자, 그렇게 시작하신 네. 동양 철학의 이제 전문가이시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유학과 동양 철학 전공하시고 논어, 맹자, 주역 이런 동양 고전을 강의해 오셨고 이번 달에는 저희는 그중에서 장자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 주제 가운데 왜 지금 장자인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뭐 제가 쓴 책 이름이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다. 이렇게
0: 장자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 주제 가운데 왜 지금 장자인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뭐 제가 쓴 책 이름이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혼돈의 시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0: 장자를 읽으면서 장자가 어떻게 그 어려운 난세, 네. 혼동기를 사유의 힘으로 또 문학의 힘으로 돌파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자를 골랐습니다.
1: 네, 아주 맞춤한 네, 딱 적기에 예, 가지고 오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동양고전, 동양철학을 생각하면 왠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곰돌이라는 분은 역시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문화시대와 한 달 동안 장자 공부 잘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역시 아기 수준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기 자,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아, 그런가요? 아, 호기심이 일단 충만하니까. 네. 자, 그럼 장자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0: 예, 장자는 사실 생물령조차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일단 이제 학자들이 그 텍스트, 그 문자 장자라는 책을 분석을 해서 연대를 비정해서 네. 기원전 36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89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실제로 장자의 신상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 추정치일 뿐입니다.
1: 아,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라 하면은 네. 굉장히 유명한 철학 유명한, 중국 사상가인데
0: 예, 인기 작가인 것처럼
1: 어떻게 생물도 알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0: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1: 아, 당시에는
0: 그런 경우 많죠.
1: 네. 아, 중국 그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가요? 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0: 중국을 이제 고대 동아시아 그중에서 이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먼저 이제 문화가 꽃핀 곳이 네. 이제 중국 중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역사를 후대 역사가들이 춘추전국시대라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는 어쨌든 기원전 7, 8세기 무렵부터 진나라가 이제 중국 전국을 통일하는 게 기원전 221년이거든요. 그 전체고 그 중에 춘추시대는 이제 기원전 7, 8세기부터 기원전 463년까지고요. 기원전 46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가 전국시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역사서에 보면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1: 네.
0: 춘추시대 200여 년 동안 전쟁 횟수가 483차례가 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뭐 1년에 두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아이고, 거죠.
1: 예.
0: 그런가 하면 전국시대는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1: 네, 네.
0: 그 역시 200여 년 동안에 전쟁 횟수가 10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너무 어려웠던 시대군요.
0: 예. 예. 자고 나면 전쟁인 거예요.
1: 네.
0: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자기의 생존조차도 보장하기 어려운
1: 예.
0: 그런 어려운 시대를 장자는 이야기를 쓰면서
1: 네.
0: 예,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야기 철학자입니다.
1: 이야기 철학자다. 예. 이 이야기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0: 특별한 의미가 있죠.
1: 예.
0: 왜냐하면 기존의 그 장자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공자. 공자는
1: 예.
0: 이제 물론 한참 앞이네요. 기원전 551년 또는 552년 태어난 걸로 비정을 합니다.
1: 네.
0: 그건 거의 정확해요.
1: 네.
0: 맹자는 이제 기원전 372년 이렇게 되니까 장자는 이제 기원전 369년
1: 네네.
0: 이때 태어난 걸로 되니까 약간 이제 뒤의 인물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기존의 그 공자나 맹자가 남긴 책들을 보면 공자는 이제 어록이 남아있죠.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에 가서 비로소 기록으로 남긴 게 논어라는 책이거든요.
1: 네네.
0: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공자가 한 말씀을 제자들이
1: 후대에
0: 예, 예. 후대에 제자들이 기억을 통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1: 네.
0: 전부 대화예요. 공자와 뭐 제나라 경건과의 대화, 또 뭐 공자와 제자 안녕과의 대화, 자공과의 대화, 이게 전부 대화록입니다.
1: 네.
0: 그런가 하면 이제 맹자도 마찬가지인 게 맹자 이제 제나라 선왕과의 대화, 양나라 혜왕과의 대화, 그리고 맹자 제자 뭐 공손추나 뭐 공도자 등등의 대화,
1: 네.
0: 이런 대화록인데 장자는 대화도 물론 있지만. 전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야기라 하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0: 그렇죠,
1: 마치
0: 그 이야기예요.
1: 마치 소설 같이 예. 예 그런
0: 소설의
1: 이야기.
0: 효시이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0: 그 중에서 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꿈 속의 이야기 뭐 이를테면 남가 일몽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나라에도 구운몽이라든지
1: 네.
0: 이런 꿈 이야기의 첫 버전이 아. 장자에서 나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 굉장히
0: 이런 건 다 이유가 있죠.
1: 예, 흥미롭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 제나라 왕은 이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맹자에게 선생님 훌륭한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훌륭한 신하는요 임금이 잘못을 하면 말립니다.
1: 네.
0: 예, 군유과적간 그 원문이 그래요. 임금이 잘못을 하면 말리고 예.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1: 직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0: 예. 예. 그리고 반복지 불청. 반복해서 말렸는데도
1: 안 들으면
0: 임금 예 안 들으면 여기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1: 아예 혁명론자 같은 네,
0: 거의 뭐 그 돌직구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신하가 임금을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요.
1: 네.
0: 그럼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구는.
1: 네.
0: 그래서 제 한 명 필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왕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게 맹자예요.
1: 예.
0: 그럼 맹자는 우리가 이제 공자, 맹자 모두 불우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뭐 불우 이웃이라고 할 때 불우하는 의미가 달라요.
1: 네.
0: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왕도 정치 득치를 펼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불우한 정치인 지식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자가 뭐 제나라 가면 제나라 경공이 부르고요. 맹자가 양나라 가면 양나라 해왕이 모셔가고요.
1: 네.
0: 제나라 가면 제나라 선왕이 또 추나라 가면 추나라 목공이 모셔갑니다.
1: 네, 네.
0: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우하다고 하진 않죠.
1: 그렇죠.
0: 뭐 어느 나라 가도 왕을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독대를 하고 예. 그 지혜를 나누고 싶어 했었으니까.
0: 네, 엄청난 권력자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학문 권력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유가학파 공자 맹자 순자거든요.
1: 네.
0: 다릅니다. 장자는 완전히 무명의 작가예요. 그런 식으로 직관할 기회조차 없고
1: 네.
0: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1: 네.
0: 주변의 권력자라고는 권력에서 쫓겨난 친구 회식밖에 없고
1: 아.
0: 그러니 이건 이제 잘못 한마디 말을 그렇게 대화식으로 직관을 했다고 하면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인 게 이제 장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한 거죠.
1: 아, 그러네요. 네. 왜 우원?
0: 그러니 이건 이제 잘못 한마디 말을 그렇게 대화식으로 직관을 했다고 하면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인 게 이제 장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한 거죠.
1: 그러네요. 네. 왜 우원? 아까 네, 설명하셨죠.
0: 우원.
1: 왜
0: 우화라고 보시면 돼요.
1: 우화. 우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처럼 예. 왜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예. 없었는가.
0: 예.
1: 그 시대의 장자의 삶의 조건
0: 예.
1: 이런 것들이 그 앞서 살았던

0: 것처럼 예. 왜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예. 없었는가. 예. 그 시대의 장자의 삶의 조건 예. 이런 것들이 그 앞서 살았던 공자나 맹자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1: 다릅니다.
0: 네. 예. 이렇게 그 언어의 방식, 표현의 예. 방식을 달리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장자를 읽는다. 또 맹자를 읽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장자, 맹자는 이들의 철학을 한 권으로 집대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세분화된 갈래가 있나요?
1: 예, 세분화된 갈래는 아주 복잡합니다. 네. 급박해서요.
0: 거기까지는 예, 예. 들어가지 말죠.
1: 근데 이제 그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네. 골치 아픈 문제예요. 네, 모노도 네. 한계가 아니고 맹자도 네. 한계가 아니고 맹자도 아. 외편이라고 따로 있는데 삭제됐고요.
0: 예.
1: 장자는 지금도 이제 내편, 외편, 좌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전문 강좌에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네 편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 네 편이라 하면 장자가 직접 저술한 예, 예. 글들인가요?
1: 장자 전체가 이제 33편인데요.
0: 예.
1: 그중에서 네 편이 7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편과 나머지 외편과 좌편은
0: 예.
1: 문헌학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장자와 동시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럼 직접 쓴 게 아닌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예. 그럼 명백히 장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납니다.
0: 네.
1: 근데 4편, 7편은 그런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4편도 장자 자신이 저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0: 네.
1: 하지만 아직 이제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4편은 장자가 직접 쓴 걸로 인정을 하는 게 예. 현재 학계의 결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달에는 장자의 네 편을 함께 예. 읽어볼 텐데 이 네 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예. 참고로 이제 외편과 좌편이라 하더라도요.
0: 예.
1: 장자의 후학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 장자를 읽고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거의 한 책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0: 예.
1: 뭐 서양 고전도 플라톤도 대화편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 중에는 분명히 후세에 만들어진 위작이 있지만
0: 그렇죠.
1: 여전히 플라톤의 사유를 잘 담고 있으면 플라톤 조작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장자도 이 전체를 하나의 그 문헌으로 보는 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0: 네. 예. 자, 그래서 네 편의 구성이 그 7편이 어떤 예, 식으로 예. 이루어졌을까요?
1: 예. 예. 이제 제일 첫 번째 편이 소요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0: 소요유.
1: 예.
0: 예.
1: 유가 이제 논다는 뜻이에요. 그 장자는 이제 그 전라는 시대를 살면서 노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론 이렇게
0: 예.
1: 나옵니다.
0: 예.
1: 재물론은 재는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이고 물은 이제 세상 천지 만물이에요. 장자는 우선 천지 만물을 모두 동등하게 바라봅니다. 평등주의자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양생주 편이 나오는데 양생은 삶을 양 기른다는 뜻이에요.
0: 아.
1: 육아에서는 공자나 맹자는 이 양자를 쓰면 주로 수양이에요.
0: 네.
1: 나의 인격의 도야입니다.
0: 네, 다스리는.
1: 그러니까 인격을 네.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의미인데 도덕 수양이죠. 그런데 장자가 양생하는 건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0: 아.
1: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끝까지 누리는 것.
0: 네.
1: 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세편 나오는데, 인간이란 말이 처음으로 장자에 나오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 전에 네. 인간이란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거기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장자가 추구하는 건, 원래 이제 장자보다 앞서서 장자와 같은 학파로 분류되는 양주 같은 도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자는 오로지 그냥 극단적 이기주의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입니다.
0: 네.
1: 그래서 천하를 뭐 내가 가진 털 한 오락에 뽑아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이제 거기서 상당히 바뀝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삶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0: 네.
1: 자전 나 스스로 온전한 삶을 누리고 또 전인 다른 사람의 삶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0: 네.
1: 이게 이제 인간세편에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덕충부편이 나옵니다. 덕충부편은 덕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외형이 이 그 장애를 가진 결함이 있어요.
0: 네.
1: 그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면의 그 충실함은 외형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도리어 외형에 결함이 있을수록 내면이 더 덕으로 충만했을 가능성이 높다.
0: 네.
1: 이렇게 보는.

0: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결함을 보고 내면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과는 그렇죠.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 편의 마지막이 응지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자가 생각하는 통치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가의 통치론, 뭐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한비자의 통치론 이런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연에 의한 무위의 통치예요.
1: 네.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내 편에 골고루 실려 있습니다. 와. 물론 모두 이야기로요.
1: 예, 예. 총 7편이 예. 담겨 있는 내 편, 장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그 내 편 구성을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엄청난 그 리더십의 가이드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0: 예, 예. 이게
1: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더가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을 훨씬 뛰어넘는.
0: 네, 뛰어넘는다는 말씀이 맞아요.
1: 그렇습니까? 예. 예. 예.

0: 해석하는 자에 따라 이건 또 다르게 읽힐 수도 있는
1: 완전
0: 부분이
1: 다르게
0: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장자의 행간을 어떻게 주로 읽으셨습니까?
1: 저도 원래 장자를 읽을 때는 장자 첫 번째 소유편을 딱 펼치면
0: 예.
1: 대붕 이야기가 나와요. 대붕이라는 이 동물인데 원래 이제 곤이라는 물고기가 이 북쪽 바다에 사는데 이 물고기의 그 기럭지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0: 네.
1: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새로 바뀝니다. 날개가 생겨요.
0: 네.
1: 그것도 참 기발란 상상인데
0: 예.
1: 우리가 이제 뭐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우화하는 걸
0: 그렇죠.
1: 생각하면 뭐 그렇게 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제 붕새, 새로 바뀌어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붕새의 크기도 역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놈이 이제 날갯짓을 하면
0: 예.
1: 북쪽 바다에서 날아오르거든요.
0: 네네.
1: 그 날갯짓을 한번 하면 물이 이제 튀어 우리가 이제 뭐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우화하는 걸
0: 그렇죠.
1: 생각하면 뭐 그렇게 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제 붕새, 새로 바뀌어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붕새의 크기도 역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놈이 이제 날갯짓을 하면
0: 예.
1: 북쪽 바다에서 날아오르거든요.
0: 네네.
1: 그 날갯짓을 한번 하면 물이 이제 튀어오르는데
0: 그렇죠.
1: 3천리가 넘게 물이 튀어오르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양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솟구치는데 9만리를 솟구쳐 올라요.
0: 예. 너무 허풍이 예. 심한 거 아니에요?
1: 엄청난 허풍이죠.
0: 판타지스러워서 굉장히 예. 상상력을 발휘하게 예. 되는데 예.
1: 그리고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0: 와.
1: 뭐 그런 걸 보면서
0: 네.
1: 야, 이게 엄청난 판타지가 딱 맞는 거거든요.
0: 네네.
1: 황당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줌 아웃 됐다가 줌 인 됐다가 정신이 없어요.
0: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바로 제 앞에서 네. 우리 교수님께서 네.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네. 뒤에 막 장면이 펼쳐지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 붕새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0: 네.
1: 야마지네 아지랑이라든지 티클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0: 네.
1: 아 이게 내가 맞이한 이게 공공함이나 뭐 어떤 시공창 같은 현실이나 이런 걸 아주 가볍게
0: 거죠?
1: 잊어버리는
0: 아.
1: 그런 현실 도피적인 위안
0: 예.
1: 이런 쪽으로 읽었어요 원래는.
0: 네네. 예. 그렇게 읽게 예.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제 판타지나 이런 걸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나니아 연대기나
0: 예.
1: 뭐 또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고단한 현실의 위로를 받고
0: 그렇죠.
1: 또 어려움을 잊고 힘을 예. 내고 뭐 좋잖아요.
0: 예, 그랬는데
1: 예, 그랬는데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0: 네.
1: 이분은 이제 30년 넘게 옛날에 아주

0: 글을 읽고 저도 입장을 바꿔서
1: 예.
0: 이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도피 텍스트가 아니라 이게 저항의 문학일 수 있구나 이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읽어보니까 예, 이 장자의 그 낮잠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일 수 있고 반전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다
1: 예.
0: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됐습니다.
1: 갑자기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 장자의 네 편을 굉장히 읽고 싶어지게 우리
0: 그러니까 정말
1: 교수님께서.
0: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 그렇습니다.
0: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 예. 자,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예,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일의 피리 연주 간 듣고 오겠습니다.

0: 해서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장자 그 외편에 보면 그 장자의 아내도 나와요.
1: 네.
0: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장자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0: 왕이 데려가겠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자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불분명하고 혜씨가 친구였던 것만은 명확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혜씨는 위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서쪽에 강대국 진나라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위나라의 재상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높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혜씨가 위나라 자주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진나라와 협력해서 진나라에 복종하면서 위나라의 생존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1: 네.
0: 진나라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철학자거든요.
1: 네.
0: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진나라가 거의 중국을 통일하는 건 거의 뭐 확실해질 정도로 막강했어요.
1: 그렇죠.
0: 현실을 잘 못 읽은 쓸모없는 정치인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1: 네.
0: 이제 재상에서 쫓겨나요.
1: 예.
0: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낙인 찍혀서 쫓겨난 혜씨가 친구였던 거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친구가 아니라
1: 예.
0: 쫓겨난 다음에 친구였던
1: 거죠. 좀 우픕니다. 예, 씁쓸하고요. 예, 예. 예. 서로가 쓸모없다고 예. 사회로부터 예. 예, 폄하당한 예. 그 시절에 예. 서로는 통했던 예. 그런 친구이자 또 예. 논적이기도 했던.
0: 아주 절실한 가까운 친구였어요.
1: 그러면 왜 장자는 뭐 유일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했겠지만 왜 혜씨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사상을 좀 펼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일단 상대가 있어야죠.
1: 예.
0: 혜씨가 장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혜씨의 무덤을 지나면서
1: 예.
0: 이제 내가 말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탄하거든요.
1: 네.

0: 기둥으로 세우면 조미 슬어서 무너져 버리고, 문으로 만들면 뭐 진액이 흘러나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그 나무의 그 특징을 쭉 방금 이제 읽으셨잖아요.
1: 예.
0: 뭐큰 나무면 큰 목재니까 잘라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이제 자네는 정말 큰걸쓸줄 모르는구나. 예.
1: 아, 예.
0: 저게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크게 써야 할걸 자꾸 작게 쓰려고 하니까
1: 와,
0: 쓸모가 없어 보이는
1: 예.
0: 거야. 이렇게 대꾸를 하거든요.
1: 네.
0: 장자가 회시를 한방 먹입니다.
1: 그러네요.
0: 나 같으면 그큰 나무를 잘라서 뭘 만들 생각을 할게 아니고,
1: 예.
0: 난그 나무 밑에서 소요 치마귀야. 낮잠이나
1: 아, 그또 자요.
0: 자고,
1: 예.
0: 예. 그리고 방황,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아무런 목적지
1: 와,
0: 없이 방황하겠다.
1: 네.
0: 그럼 나도 좋고, 나무도

0: 꿈 속에서 그 큰 예. 나무가.
1: 예. 그러면서 참 고맙다 그래요, 나무가. 아. 왜냐하면 나야말로 쓸모 없어지기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0: 그렇죠. 배워지지 않기 네가, 위해서는. 어,
1: 예. 이건 나가 쓸모 없다고 확인을 해준 것 아니냐. 천하의 목수 장석이 쓸모 없다고 확인해 주니까 나는 이제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0: 네, 네.
1: 그럼 네 제자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두려웠다.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배워갈까 봐.
0: 그렇죠.
1: 그런데 네가 나를 쓸모없다고 해줬으니까 난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전라는 시대에 이 사람의 모습을 나무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죠. 예. 쓸모있으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0: 네네. 네. 와, 장자를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교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재미난 이야기, 조금은 판타지스러운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구나. 네. 이걸 느끼게 되는데.

0: 아까 뭐 조나선 섹스나 뭐 이런 작가들이 얘기하는 차이의 존중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뭐 이런
1: 이제 장자 첫 시간으로 네. 함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물론
0: 예, 네, 재물론 이제 나비의 꿈 이야기도 나오고
1: 나비의 꿈 이야기
0: 그림자 이야기도 나오고
1: 그 유명한 호전목을 이제
0: 예, 하겠는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0: 그 이제 재물론의 그 우화를 또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1: 네네네
0: 한번 맛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은 이제 장자 첫 시간으로 네. 함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물론
0: 예, 네, 재물론 이제 나비의 꿈 이야기도 나오고
1: 나비의 꿈 이야기
0: 그림자 이야기도 나오고
1: 그 유명한 호전목을 이제 예,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0: 예,
1: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소금티라고 쓰시는 분, 박이문 교수님 책 예전에 읽었는데 기인적인 면 그리고 엄격한 다스림 이런 것만 기억에 남으셨었다고 오늘도 즐겁게 좀 들어주셨겠네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또사님께서는 몇 해 전에 선생님의 저작 한국 철학사 통해서 혼자서 우리 사상사의 흐름을 대략 간추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자는 글쓴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 보아야 합니다. 전호근 교수님의 책 장자 강의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검은고 팩토리의 자유로운 세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가 아니었죠.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벗이었습니다. 종이와 붓, 먹과 벼루를 일컬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관서지인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지금이야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익숙한 세상이지만 과거 선비들에게 필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죠.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벗이었습니다. 종이와 붓, 먹과 벼루를 일컬어서 문방사우, 즉 글 쓰는 집의 네 벗이라 부르면서 곁을 지키게 했는데요. 오죽하면 몽당 붓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붓의 장례를 치르고요. 화초를 심은 이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붓 한 자루에 혼을 달래기 위해 분 무덤 곁에 화초를 심어주던 그 지극한 마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은 대상을 끝까지 아끼고 또 예우할 줄 알았던 그 애틋함이 오늘따라 더 근사한 풍류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드오의 연주로 푸름의 놀량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제가 여느 말에서 평생 붓과 먹을 벗삼아 살았던 옛날 그 문인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대제학을 지낸 숙종대의 김진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먹을 거리가 떨어지니까 좁쌀 몇 대박을 얻으려고 금쪽 같은 붓 그리고 먹을 내줬대요. 그러고는 평생 물건이 없는 선비가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벗을 잃었다라면서 밤잠을 설치고 통탄했다고 하네요. 참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일보다 마음을 나누던 붓 한 자루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훨씬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영정조시대 문인 이덕무라는 사람은요. 못쓰게 된 붓들을 다 모아서 무덤을 만들어줬답니다. 이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곁에 파초를 심어줬대요. 붓의 혼이 파초 잎에 맺히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외롭지 않게 쉬어가기를 바랐던 그 지극한 마음. 감수성이 참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깊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근사하게 느껴지죠. 선비의 집에는 가난이 끊이지 않아도 선비의 벼루에는

육자배기 듣고 오셨어요. 김준수의 피처링 두 번째 달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붓을 친구로 생각했던 선비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2242님께서 음악마루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진다 하시면서 그리고 붓글씨 도전하려고 하신대요. 아, 연습하다 보면 예쁜 글씨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습하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 악필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아 이게 그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글씨체가 예뻐지던데요. 화이팅입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홍 아카시아 보셔요. 예쁘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와 아카시아 그 분홍색도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아카시아는 다 흰색 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한 분홍빛에 아카시아가 송이송이 이렇게 피어있는 예쁜 꽃사진 보내주셔서 덕분에 분홍 아카시아 꽃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설님, 12시에 벗. 님께서는 오늘은 외근 겸 자동차 점검을 했어요. 이상 없이 점검 마치면서 하루하루 수많은 길을 함께 동행해주는 자동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청취자분들도 항상 동행해주는 자동차에게 애정어린 한마디 해주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진짜 나의 발이잖아요. 나를 편하게 여기저기 원하는 곳으로 다 데려다 주는 고마운 차.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의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없는 경우들, 품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아, 속상할 수 있겠다 싶지로 하는 아들 때문에 제가 티셔츠 값을 배상해 줘야 할 것 같은 이 기분 뭘까요? 곧 어버이날인데 선물하고 퉁치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그 유난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없는 경우들, 품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아, 속상할 수 있겠다 싶지만 아,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거 가지고 막 배상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아, 이 정도는 엄마 깨끗하게 빨아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드님도 2190님 어머님의 마음 잘 알 겁니다. 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사과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끼는 옷이라고 하니까. 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잘 봤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권다원의 어시장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겨운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 어시장인데요. 바다 내음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미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련이 남다 할 때 미련이라는 단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2부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시면 돼요. 우물정0302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무동이라는 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무동은 궁중잔치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사내 아이를 말하는데요. 단원 김홍도의 작품 무동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서승미의 대금, 하가영의 가야금, 조경선의 검은고, 김효영의 피리, 김백만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리죠.

는 둔탁한 소리가 어시장을 깨운다. 수조의 물결은 울음처럼 퍼져 골목에 번지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얼음을 쪼개는 둔탁한 소리가 어시장을 깨운다.

얼려둘 문장이 서로 얽혀 그물코를 만든다. 느린 것은 깊은 층으로 잠기고 빠른 것은 수면에 다 반짝인다. 방문 앞에 서면 시장의 웅성거림이 거둬지고 손바닥 위로 글 한 줄 내려앉는다. 그 여운은 마르지 않은 채 귀 속에 남아 내일의 온유를 부른다. 한때는 가표 하나가 집안 살림의 무게로 내려앉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문장으로 살아나 나를 붙든다. 살아있는 말과 얼어붙은 말이 함께 어울려 내 안에서 퍼덕인다. 저녁 식탁 위에선 대화가 꽃게탕처럼 끓어오르고 웃음 속에서 던져진 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낸다. 그때의 어투는 기록된 구절과 달리 이내 흘러가지만 남은 소리는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며 되살아난다. 언어는 남겨진 자리에서 여전히 숨을 고르고 아직 쓰이지 않은 글결을 향해 다가간다.

류 끊임없는 흐름 듣고 오셨어요. 더 클라이머스의 연주였는데요. 영원한 바다의 풍경을 그린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권다원의 어시장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외침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작가는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생선이 오가는 어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이 태어나고 살아 움직이는 언어의 시장으로 그려낸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글의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고단한 일상이 곧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풀니망상불의 연주로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만나봐야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미련이라는 말에 대한 유래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

놀거리고 먹을거리고 막 그랬어요. 껌처럼 질겅질겅 씹던 연한 삐비. 저희 동네에선 삐삐라고도 저절로 어린 시절로 마음이 달려간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죠. 주변에 모든 게 다 놀거리고 먹을거리고 막 그랬어요. 껌처럼 질겅질겅 씹던 연한 삐비. 저희 동네에선 삐삐라고도 했었는데 삘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소꿉놀이의 주인공이었던 토끼풀. 뭐 들판 전체가 다 거대한 놀이터였죠. 주변에 흔한 나뭇잎 하나만 있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 가위바위보 해서 이파리 하나씩 떼어내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렇게 한 장씩 떼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꽃잎 점을 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 아카시나무 줄기를 꼬아서 머리를 말던 파마놀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그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잡고 그 줄기를 엮어두는 거예요.

0: 계시는군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등꽃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등나무는 도서관뜰에서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 그 낡은 카메라 말이야. 결국 못 버리고 다시 들고 왔어.
0: 당신 정말 못 말려. 아, 고장나서 고치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들고 와. 참, 이럴 때 보면 미련도 많아.
1: 아니, 미련이 아니라 이게 내가 처음 돈 모아서 산 카메라라서 정이 남다

0: 잊지 못할 때, 혹은 이미 끝난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일 때 우리는 흔히 미련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1: 아, 미련이 아니고 추억이라니까.
0: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할 때, 혹은 이미 끝난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일 때 우리는 흔히 미련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눅눅한 마음을 뜻하죠. 그런데요, 이 미련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절하고 사연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익힐 련자에는 사실 연복련이라는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지극한 효를 다했습니다. 그 엄격한 상례 절차 중에서도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소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비로소 거친 삼베옷을 벗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입고

미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 자식의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부모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차마 그 이별을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때죠. 문을 열면 부모님이 계실 것만 같고 해가 저물면 돌아오실 것 같고 그리움이 온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미련이란 부모의 죽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차마 연복을

이별 전해드린 곡이었는데요. 신날세 해금 함춘호의 기타, 김영민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고 왔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미련. 이 단어 속에 담긴 조상들의 효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미련을 손에 쥐고 살아가잖아요. 떠나간 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서성이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미련이었습니다. 2242님께서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 그 큰 은혜에 묵념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은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게 되죠.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애원성 전해드릴게요.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에메랄드 에일에 전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준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꼭 담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집안 가득 환한 웃음을 피워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께합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단 제200회 정기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하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전 시립 연전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 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6일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장한 게 2000년, 24시간 동영상 서비스 채널이 등장한 게 2005년이니까 스마트폰과 거북목의 악연도 그 정도는 됐겠어요.
1: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고개를 숙인 그 자세가 목뼈 변형까지 일으킨 거죠.
0: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함께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하고 가도 좋을
1: 좋아요.
0: 것 같아요.
1: 자, 벽에 등을 기대고요.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목도 벽에 붙이는 자세. 이런 것도 바른 자세에 좋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거북목은 거북이
1: 들여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고개를 숙인 그 자세가 목뼈 변형까지 일으킨 거죠.
0: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함께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하고 가도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1: 자, 벽에 등을 기대고요.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목도 벽에 붙이는 자세. 이런 것도 바른 자세에 좋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거북목은 거북이에게 맡기고 자, 오늘 목요일 우리는 토끼처럼 깡총깡총 한번 뛰어볼까요?
2: This is a story of a king, a rabbit, and a liver. Now we all know the power of a king. And we all know the wit of a rabbit. This king was the king of the sea, and all of the creatures of the sea were his servants. And this was one little rabbit. A rabbit, as you know, has no defense against man or beast or kings, except his intelligence. You will find out how the rabbit outsmarted the king, kept his life, and also kept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7일 목요일이고요. 안숙선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토끼 이야기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1: 네. 와, 우리 국민 254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군요.
0: 그러게요.
1: 진짜 국민 질환이네요.
0: 네.
1: 이 목뼈는 원래 좀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이루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일자목은 말 그대로 목뼈가 일자로 펴진 그런 상태로 목이 앞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 알고 계시죠?
0: 네, 거북목.
1: 네. 네.
0: 이런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254만 명 정도라면은 진짜 엄청난 수치인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요건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예요.
1: 조심해야겠다.
0: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벽에 대고 또 이렇게 좀 그런 네. 식으로 스트레칭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0: 네.
1: 아무튼 모든.

0: 5월 14일에 피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은경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데
1: 그렇죠.
0: 사실 신경이 좀 쓰이는데 네. 축하드려요. 그거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는 사실 남자라서 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알지.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쵸. 모르지. 근데 진짜 힘들대.
1: 그래요.
0: 아프고 힘들고 그다음에 그 기다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
1: 제 주변에도 어느 순간부터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성공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치. 일단은 너무 막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몸 관리 먼저 좀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잘 쉬십시오.
1: 마음 관리도
0: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1: 그쵸?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0506님께서 요즘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네. 결혼 축의금입니다.
1: 요즘 또 많이 나갈 때죠.
0: 왜냐? 제 조카가 곧 결혼인데 네. 적게 할 수는 없고
1: 이런 거 신경 쓰이죠.
0: 그래서 이제 저는 연락대가 있으니까 40대 네. 중반이니까 네. 기본 한 2, 30분 10은 좀 그래.
1: 아 그래?
0: 그치. 그 대신 네, 이제면 이제 90, 10일 뭐 이때로 가든지.
1: 네.
0: 얼마
1: 그냥 뭐
0: 조카
1: 친한 사람이면은 얼마 내면 되는데 요즘에 얼마인가요? 축의금 기본이 한 10단위에서 위아래로 가지 않나요?
0: 그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연락대가 있으니까 40대 네. 중반이니까 네. 기본 한 2, 30분 10은 좀 그래.
1: 아 그래?
0: 그치. 그 대신 네 이제
1: 2, 30씩이에요?
0: 해야지. 10은 네. 이제 제 나이에는 좀 그렇고
1: 그래요?
0: 조카가 결혼한다? 한 50에서 100 가야 되지 않을까?
1: 오늘 세게 부시네요.
0: 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 친한 가족들은 거의 네. 100 정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생겼죠. 마인드가.
1: 그러면 한 10명 결혼하면 1,000만 원 나가겠네. 축의금으로.
0: 그럼 이제 벌어야지 이제.
1: 그렇게 많이 쓴다고?
0: 조카가 결혼한다.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의 김봉영 씨는.
1: 그러니까 이제 10을 기준으로 위아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조카는 어쨌든
0: 가족이잖아.
1: 그렇죠.
0: 친하고
1: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최소 20을 봐야 되지 않을까?
0: 20.
1: 예. 가족이니까.
0: 가족이니까.
1: 근데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0: 근데 형편껏.
1: 맞아요.
0: 마음을 담아 편지도 쓰고 좀 그러면 더 낫죠.
1: 가능한 만큼.
0: 그래.
1: 근데 이런 거 진짜 은근히 신경 쓰여.
0: 신경 쓰여.
1: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0: 그래.
1: 뭐 이제 넉넉하다면 그 이상 쓰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그죠. 근데 10 해도 뭐 조카가 이거밖에 안 하셨어? 설마 그러지도 않을 거야. 아닌가?
0: 어려워 이거.
1: 안 하겠지 그렇게. 네, 이건 진짜 각자 상황에 맞춰서.
0: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예.
1: 아니 돈 많으면 상황씨처럼 팩 착 하면 되지 뭐.
0: 아니, 돈 없어. 없는데도 야. 저는 이제
1: 우리 상황 씨가 통이 그래? 이렇게 큰지 몰랐네.
0: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마인드가 생겨버렸어요.
1: 그래요. 큰 마인드.

0: 증이 신경이 쓰입니다. 찜질이라도 해야겠어요. 딱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1: 그치.
0: 정말 그
1: 그쵸.
0: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1: 통증
0: 공감
1: 있으시구나.
0: 메시지죠.
1: 아이고.
0: 저희 어머님도 뭐 비가 올라 그러면 계속
1: 그래.
0: 허리도 무릎도 안 좋으셔가지고.
1: 네.
0: 자, 참 가슴이 아픈데 9073님께 떡 선물
1: 그래요.
0: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네요.
1: 네. 자,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1967님께서 저는 돈입니다. 돈. 버는 것도 현창고 나가는 것은 많고 돈이
0: 이게
1: 웬수예요
0: 우리의
1: 하시면서.
0: 현실입니다, 진짜.
1: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물가
0: 계속 허리도 무릎도 안 좋으셔가지고.
1: 네.
0: 자, 참 가슴이 아픈데 9073님께 떡 선물
1: 그래요.
0: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네요.
1: 네. 자,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1967님께서 저는 돈입니다. 돈. 버는 것도 현창고 나가는

0: 이런 시절도 잘 버티고 일어나야겠죠.
1: 그렇습니다.
0: 자, 5월 여러분들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소통해 주시고요.
1: 네.
0: 원초달도 아, 지난달도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1: 네.
0: 아, 이거 지금 쉽지 않아요. 다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버티기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네. 힘내야 될 것 같아요.

0: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배치기 듣고 왔고요. 자, 5월에 들어서 여러분들 신경 쓰이는 것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1: 2242님께서 아카시아가 요즘 한창입니다. 소싯적에 아카시아 꽃들 참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오. 청정 지역에서는 효소도 담근답니다 하셨는데.
0: 아, 옛날에는 예, 그렇지.
1: 아카시아 꽃이 또 이렇게 쪽 이렇게 빨아 먹으면 달달해요.
0: 아, 그래. 네. 그런 것도 있고.
1: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아카시아 꿀도 많이 나오죠.
0: 어, 네. 맞아요. 맞네. 옛날에 그게 막 먹었는데.
1: 그렇죠.
0: 고드름도 따서 먹고.
1: 지금이야 단맛이 제일 싼 거지만 그때는 단맛 구하기가 쉽지 않죠.
0: 맞아요. 네. 7019님께서 오늘요 제가 머리를 안 감고 나왔는데 신경이 쓰여요. 모자를 하나 사서 쓸까? 그것도 이상하겠죠?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오신 거 아닐까요? 모자 쓸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셔서 나왔을 테니.
1: 확실한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0: 그래요.
1: 예, 예.
0: 어때요? 지금 약간 갈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1: 아니 떡져 있지만
0: 그러니까
1: 않으면
0: 뭉쳐 있나요, 애들이?

0: 느낌이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1: 참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해도 어떻게든 우리 다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게 참 신기해.
0: 할 수 있어요. 8480님 요즘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 백내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1: 그 정도세요?
0: 의심이 들면 빨리 가보세요.
1: 그래요. 일단 빨리.
0: 예.
1: 예. 일단 검사 받아보시고 솔루션이 나올 테니. 예.
0: 제 주변에도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 계시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1: 그래 그래.
0: 그러니까 병원 가보시면 네. 길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1: 네, 잘 드십시오. 3034님이 저는 요즘 휴대폰 발열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게임을 안 하는데 인터넷 검색, 라디오만 들어도 발열이 너무 심해서 밝기를 최저로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요거는 서비스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0: 이거 설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1: 뭐 그렇죠. 네.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0: 그 뭐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1: 아 그래?
0: 그러니까 계속 작동을 하고 있으면
1: 그러니까 안 쓰는 앱들 좀 지우고 그렇죠. 이렇게.
0: 그러니까 한번 열어놨던 앱이 계속 구동되고 있는 상태면은 그러니까. 발열이 심할 수 있죠. 잔소리꾼님께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무슨 밀어놓고 코앞에 닥친 숙제 하듯이 나를 맞이하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셨어요.
1: 오, 가정의 달이 네. 힘들긴 해.
0: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할 때 기준치가 약간 있거든. 아, 서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1: 그래.
0: 근데 개인 주머니는 점점 이제 얇아지니까 그 기준은 못 맞추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제가 되는 느낌이고 이런 약간 악순환 같은 느낌이 있는데
1: 아유.
0: 끊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같이 힘을 내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자, 2009님께서 여기 광주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는 청소를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도 닦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송진가루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다고.
0: 송진가루를
1: 그렇게
0: 좋은 친구.

시구 나절 시구 얼 시구 절 시구 치워자주 원대 얼 시구 나절 시구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독갑이요. 네가 독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설날 술에 더 먹었으면 만병의 주님의 약이라. 정말

하는구나. 자라 겨우 이뿐이 많네요. 호랑이 앞으로 목을 길게 빼고 바싹 달려들어 저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아 그 조그마하신 분이 목이 들락날락 퇴음치기를 자르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오래 수국 대라커요. 저녁한 기와집을 대숨시로 올리려다 목으로 덜컥 떨어져 희병신이 되었으니 명이더러 물은지 호랑이 쓸개가 좋다오기로 자기랑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뒷갈정 호랭이니 쓸개 한번 못 죽었나 둘이랑 귀신 개

0: 강병하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자진머리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대금도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악기인데.
0: 그렇죠.
1: 야,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의 대나무가 다 들어가네요. 생각해보니까.
0: 옛날에는 진짜.
1: 예. 그만큼 귀한 대나무고 또 그 안에 어떤 정신, 철학,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전통은 공부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지요.
1: 네.
0: 선물도 받고 퀴즈도 풀 수 있는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하고 빠르게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체중 조절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이것이 당뇨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의는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전 단계 추정 인구가 국내에 약 1,409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0: 그렇게 많아요?
1: 엄청나네요. 자, 시판되는 이것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니다. 많이 달아요. 달기 때문인데 조리되거나 가공된 곡류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시리얼, 2번 강냉이, 3번 견과류. 일단
1: 맞아.
0: 봉영 씨가 달다고 있습니다. 달다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생각해 보면 뭐 아침에 뭐 급하니까
1: 네.
0: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간단히 먹고.

0: 아이들도 많이 먹죠. 그래서 1078님도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1: 진짜
0: 저도 되도록이면 이거 아이들한테 안 먹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도 빈속보단 나으니까 가끔은 먹이는데 네. 가끔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습관이 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네. 과일 주스.
1: 아, 그렇지.
0: 액상과당 엄청 들어가거든요.
1: 그러니까
0: 요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1: 자, 시리얼, 강냉이, 견과류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0: 네.
1: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시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시리얼. 어이구야.
0: 어떻게 보면은 시리얼도 이제 패스트푸드인
1: 필요는 있어
0: 보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네. 드시지 마시라는 아니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얘기입니다.
1: 1년에 한두 번은 괜찮겠죠. 이를테면
0: 1년에 한두 번?
1: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좀 줄여야지.
0: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떡 선물은 8878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0: 또 우유에다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2628님.
1: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보입니다. 무조건 네. 드시지 마시라는 아니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얘기입니다.
1: 1년에 한두 번은 괜찮겠죠. 이를테면
0: 1년에 한두 번?
1: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좀 줄여야지.
0: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떡 선물은 8878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퇴근까지 잘 버티세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AI 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빠르게 맞손을 잡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승복인 장삼의 가사를 두르고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대들지 않고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 후에 합장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명예 스님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의 법명은 법명도 있네요.
1: 법명이 있어.
0: 예, 이것이라고 하네요. 석가모니의 자비를 뜻하는 불자 로봇의 법명은 무엇일까요?
1: 1번 석자, 2번 가비, 3번 모자. 석가모니의 자비를 뜻하는 거라고 하네요.
0: 네.
1: 불자 로봇. 오, 그래.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0: 봐야겠네요. 아직 못 봤습니다.
1: 재밌다.
0: 세상에. 근데 불교계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런 것 같아.
0: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1: 그렇지.
0: 이 흥미 뒤에 또 의미를 담잖아요. 생명을 네. 존중하고 사람한테 대들지 않고 과충전하지 않겠다. 사람의 어법으로 바꾸면 또 이것도 메시지가 되는
1: 그렇습니다.
0: 거라서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 생각이 듭니다.
1: 석자, 가비, 모자 중에 이 불자 로봇의 법명을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0: 네.
1: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저는 이 지금 석자, 가비, 모자 중에
0: 네.
1: 앞에 아자를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자.
0: 아.
1: 그래서 뭔가
0: 될 것 같았었는데.
1: 이렇게 해볼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 아, 그때.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 그때 매도할 걸
1: 그러니까.
0: 이런 거
1: 네. 아자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앞에 아
1: 예 네. 아석자 아까비
0: 아니
1: 아모자
0: 죄송한데요 네. 된 발음 아니거든요.
1: 아 그래요?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0: 아, 예.
1: 네 이렇게 힌트를 드려봅니다.
0: 저는 가운데 딱 리를 한번 넣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리 가운데 네. 리
0: 가운데 딱 리 네 한번 넣어보세요.
1: 저요?
0: 네
1: 아, 직접 해보세요.
0: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조개, 예 가운데 리 넣으면 성리자, 가리비, 모리자.
1: 아주 적절한 애가 하나 있지요.
0: 네.
1: 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정답이 아까비로 많이 들어오네요.
1: 아니 아니 보기는 석자, 예. 가비, 모자였습니다.
0: 힌트 그만하시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1: 아무튼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7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경성구락부의 신창북가락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부터 10일 일요일까지 밀양에서는요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그 방탄소년

0: 어찌면 좋으냐? 어? 할 수 없다. 한번 싸워 보는 수밖에.
1: 아이고 초승상 무슨 소리입니까요?
0: 말리지 마, 말리지 마.
1: 아니, 아니 진짜 그러지 마.
0: 진짜 그러지 말리지. 마. 누구냐?
1: 아이고 이제 풍채가 듬직한 것이 어휴, 관우장이 분명하옵니다. 아이고.
0: 왜야? 관우? 관우라면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는데, 아이고 이를 어찌면 좋으냐? 어? 할 수 없다. 한번 싸워 보는 수밖에.
1: 아이고 초승상 무슨 소리입니까요?
0: 말리지 마, 말리지 마.
1: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
0: 진짜 그러지 말리지 마.
1: 아니야 진짜 큰일 나 진짜. 운명이 바뀐다니까. 관우라면은.

0: 문에 요란하니 잔소리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너를 잡으러 내가 여기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보낼 소냐. 아,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내 칼 받아라.
1: 잠시만. 아이고 장군님, 호통 소리에 그냥 쪼까 남아있던 애간장까지 다 녹네요. 아이고 여보 장군님,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아니 저 옛 일을 잊지 않으셨죠?
0: 또.
1: 그럼 모셔와가지고 무엇이냐? 무려 3일 잔치, 5일 잔치를 벌려드리고 금은 보화 아끼지 않고 돕지 않았어.
2: 아이 뿐입니까요. 아침 저녁 무난하고 정성으로 모시다가 다시 도원 형제 만나려고 가실 때에는 원망 없이 호의까지 했습죠.
1: 그렇지. 아이 그러니 장군님은 예정을 버리시고 원수같이 미워하니 이거 참으로 섭섭하오.
0: 아니 그게 그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그때 운수불길하여 네 나라에 갔을 때, 아니 나는 그냥 있었더냐? 너의 수많은 군사를 베어 그냥 있기 미안하여 신하로 자청하고 벽산

0: 잡을 때일 뿐이니 다시 잔소리 말고 내 칼을 받아라.
1: 우리 간 전혼 통소리에 조조 그야

나의 죽일 망정 나 그 한 말을 들어 부패를 모아 도원 형제 분산하고 그 줄을 모르실제 내 나라 모셔드려 3일 소연 5일내 연상방전금이요 한마음백금이라 그물과 깨지 않고 말로 되어서 들여 쌓고 천하일

허니 여장이라 하신 말씀 그안지 허사니까 환공이 듣고서 우지의왈 얻다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그때 운수불기라야 내 나라 갔을 적에 하북티에양 알량 본주가 내려라 소다

0: 설부어 내게 올리거날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토마상에 손뜻 올라다는 너희 달려가서 일고성 한칼 끝에 알량분 조양장 머리를 손뜻 땡그렁 피어들고 내 진으로 돌아오니 소리 식기가 아니했고 적장이 황급하야 백마위진 문을 땡그렁 피어들고 내 진으로 돌아오니 소리 식기가 아니했고 적장이 황급하야 백마위진 무너지고 벽산도 정은 땅 놀릴 전에 무도하산에 내앉히라 기록은이 흔해 갚아있고 오늘날 너를 잡으세라 불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잔말 말고 칼 받으라!
1: 내 칼을 받아라!
2: 아이고, 장군님, 살려주시오.
1: 네가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피할 망정 그 옷깃으로 내 정령도를 피한단 말이냐.
2: 글쎄요 시다커, 경련이 날 것 같으니 너무 가까이 서있지 마옵소서.
1: 네 이놈, 나더러 인정있다 하면서 어찌 가까이는 서지 말라는 것이냐.
2: 아, 그것이 장군님은 인정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총령도는 인정 없이 예정을 패일까 염려가 돼서.
1: 아유, 입만 살아가지고 이걸 화.
2: 아이고 아이고, 군사들아 군사들아, 내 목 붙어있나 한번 봐라. 붙어있냐?
1: 어디서 죽은 저

0: 이라고 하셨소? 여보 주별감, 내가 술 많이 받아들이리다. 날 좀 놔주시오. 제발 날 좀 놔주시오. 아이고 관운자.
1: 어허, 주창은 주창은 나서라. 아, 그리 마라. 차마 볼 수가 없구나.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꾸나. 말에 태우고 군사 둘이 붙으면 될 것이다.
2: 어, 초조가 달아난다.
0: 아이고, 나는 간다.
1: 이런 내 이놈, 내 명령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달아나니, 내 이놈 조조야, 그 죄로 죽어 먹어라.
0: 아이고, 떨어졌네. 무서워서 말해서 떨어졌네.
3: 아이고 관훈장님, 관훈장님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승상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승상을 살려주오. 높고 높은 장군님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만세.

0: 시행하지 않을 것이오.
1: 그래, 돌아가자.
2: 사람들이 노래하되 슬프고도 즐겁구나. 슬프고도 즐겁구나.

0: 그만 대장부는 관훈장인가 하노라.
1: 관우, 돌아가 공명께 여쭈오되 어리석은 관우는 조절을 잡고도 놓았사오니 법에 따라 다스리옵소서. 관훈장,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까닭에 내가 관훈장을 그곳으로 보냈사오니 그 일을 네가 알리오.
0: 제가 알리...

0: 번 잡아 드렸고 장비는 어마늘 도와주고 관우도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역사의 길이 남는 늠름한 대장군은 관운장 관공이라
1: 드디어
0: 네가 알리
2: 함께
3: 조조를 놀까 말까 위해 미결하던 차에 주장이 달려들며 장군님은 어찌가야 적칼 백일 조조 여태까지 달려두니 옛일 모르시오 강동 모진범이 함양을 화관 후 홍문전 안진 대공 무심히 그 전후와 함양을 달랜 날이 쓸꽃이 급속고 개명을 한 후야 오래 양양 옥통수 한곡조 슬피부르 팔천군사를 덧쓰니 오광풍랑의 자분사라 하물며 조맹덕은 지세기 능신이요 간세이라는 기라 장군이 만일 옷 싸고면 소호장이 자부리다 벼랑간 달려들어 조조맥사를 깜짝고 안지면 현은 조창순아 내 손에 달린 목숨 내 어디로 도망을 갈까 내 이로 하고 냅다 흔들어 놓니 조조 오줌을 질금질금질금 싸며 아이고 요무시오 주별감 내 이 다음에 고향에서 만나면 막걸리 많이 사드리리다 제발 여기는 좀 놔주시오 관공이 보시더니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목 부린 견이로구나 어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죽이지는 말고 사로잡아가자 좌우 제장 군조를 양편으로 갈라세우고 관공이 마루 위에 선뜻 올라 말 머리를 두르실 적에 조조가 급히 말을 잡아타고 일마장을 날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을 내어 내 이놈! 내 분부도 듣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달아라니 그 죄로 죽어봐라 이놈! 하고 호령을 해놓으니 조주오 듣고 바라래 똥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급하야 장군 마하에가 두 손 합장

알을래요. 내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적에 군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나 죽기는 그 아니 완통은가. 조조가 애근이 피는 발이 현덕과 공병 선생님이 장군짐 아웃기를 오른팔로 밑사군지 교수 같은 짐 훔쳐줘 나노리다. 강공의 어진 마음 조조를 괴히 놓고 회마하여 돌아

이래 맹덕이가 살아간 게 전주에 늠름한 대장분을 한수영구신가로매라.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열 짜오되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았으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을 사람이 아닌지라 장군을 그것으로 보냈으니 그 일을 뒤에 알리오. 세갈량은 칠종일금하고 장이의 떡은 여석음만하고 관공은 활용도 좋은 길에 조명도 이를 살려주니 천추에 늠

0: 아니 글쎄 자다가
1: 왜?
0: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오줌을 쌌다고 기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길래 제가 꿀밤을 그냥 하고 한 대 먹였어요.
1: 아이고 그래. 근데 너도 그랬어요 녀석아 너도.
0: 제가요?
1: 그래.
2: 아들은 하루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며 새로운 소식까지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생기 가득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지요.
0: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곱다 고와. 아, 저 여보 마누라 그리고 얘들아 할머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니까 자주자주 오며 가며 들며 날며 들여다보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자꾸나.
2: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들의 아니 사내가 말이여 조잘조잘조잘 그거 아니지. 에? 아주 소리를 어찌나 지르는지 시끄러. 진짜 시끄러 죽겠어.
1: 아 그러게 나 말이야.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귀에서 피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3: 떨어지더라 피가 떨어져.
1: 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무슨 와가지고 그냥
3: 하지마 듣기 싫으니까.
1: 다 그것도 들어보면은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잖아.
3: 그렇지.
1: 옆집에 누가 사회를 보든 말든 방구석에 놓친 내가 알면 못할 거요.
3: 아니 젊은 사람이 하여튼 이상해. 엄청 이상해.
0: 사람들이 나를
1: 입장에서 생각해봐. 귀에서 피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3: 떨어지더라 피가 떨어져.
1: 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무슨 와가지고 그냥
3: 하지마 듣기 싫으니까.
1: 다 그것도 들어보면은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잖아.
3: 그렇지.
1: 옆집에 누가 사회를 보든 말든 방구석에 놓친 내가 알면 못할 거요.
3: 아니 젊은 사람이 하여튼 이상해. 엄청 이상해.
0: 사람들이 나를 흉보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매일매일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라고.
4: 이보게 친구.
0: 많이 잤구나.
4: 아니 근데 친구.
0: 어 그래.
4: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게나.
0: 응?
4: 아니 사람들이 다들 자네를 비웃는 거 몰라?
0: 자네들이 흉본다고 내가 자식도리를 멈출 순 없지. 자네들도 부모님이 더 늙으시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게 정말 기뻐하실 걸세.
5: 아유 우리더러 자네처럼 미주알 고주알 조잘조잘 떠들란 말이여?
0: 그럼 그럼 어머님이 기뻐하신다면 뭘 못하겠는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터 이야기, 논두렁 밭두렁에서 크는 채소 이야기, 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돈이 드는가 몸이 힘든가 이렇게 손쉬운 효도를 하는 게 뭐가 창피.
4: 효도기도 하네.
0: 그럼 그럼.
5: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너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4: 아니야 진짜야.
0: 소갈머리가 작아서 그래.
5: 얘 너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그 미주알 고주알 한번 이야기 효도를 한번 해볼 거나.
0: 아 좋아. 한번 해보게 틀림없이 기뻐하실 걸세. 젊어서는 바깥 세상 들락거리시다가 나이 들고 기운 없어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니 궁금한 것이 많으시더라고.
4: 아 진짜 그치. 하루 종일 외롭기도 하실 텐데.
0: 그치.
4: 자식들이 두런두런 이야기 효도를 하면 진짜 그만한 효도가 없겠구만.
0: 그렇지.
5: 아이고 그럼 지금 당장 나도 이야기 효도를 하러 가야겠구만. 나 먼저 감세.
4: 나도 감세.
2: 이렇게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늙으신 부모님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5: 헐 뭐라고? 아 야구 아주 그냥 참말로 재밌다.
6: 뭐? 아 그런 일 있었어? 아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좋고 나 좋아.
2: 그때부터 해질녘이면은 그 마을은 부모님께 이야기 효도를 하는

0: 뭔가를 하잖아요. 심청 네. 예. 판슐네. 네. 캐릭터가
1: 그러니까 과연 네. 이번에 역할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0: 수영성우는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심청이일 것 같고
1: 의외로 또 딴 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작가님께 부탁드린 게 남자는 그만.
0: 남자는
1: 남자는 아, 하도 쉬어, 많이 쉬어, 해서 쉬어. 예. 아. 남자는 그만.
0: 그만. 공영 씨는 이제 신봉사?
2: 우리 그렇게 많이 갔었죠, 그죠?
0: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 그렇긴 했는데.

0: 가지고 째려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걸까요? 하셨는데. 아. 이런 거 신경 쓰이죠. 공부해야 되는데.
1: 긴장돼서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0: 네. 네.
1: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릴 거고, 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병. 네.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나 더 가난해졌지만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남자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이 때문에와 덕분에 중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립니다.

6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이 원망의 언어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 덕분에 알게 됐다는 긍정의 마음,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덕분에 이 음악 공부, 전통예술 공부하면서도 하다 보면 이제 막힐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다가 이 왜라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박초선 한농선의 소리로 남도민요 흥타령 개구리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지역의 성주풀이 중에서 당산풀이, 지신 밝기 노래 중에서 당산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조상용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조상용의 소리로 당산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고학방송 황민호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인, 명창, 학자,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도 성경민 명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경민 선생님은 이왕지악부 아학사장과 국립국악원 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고요. 거문고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국악 발전과 계승에 공헌한 분입니다. 선생이 저서 국악 감상에 담긴 글 중에서 경기 입창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속가는 앉아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으로 나뉜다. 좌창은 반드시 방 안에서 앉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늑하고 아름다운 소리인 반면 성긴 듯 씩씩하니 뛰어난 기상이 있는 소리가 곧 입창이다. 입창은 선소리패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무리를 져서 같이 익히고 소리판에도 같이 불리곤 하였다. 이름 있던 선소리

패들로는 뚝섬패, 방아다리패, 과천패, 호조다리패, 왕십리패, 성북동패, 진곡의패가 있었다. 다 각기 잘하는 게 있고 훌륭한 모가비들을 자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뚝섬, 산타령패가 단연 으뜸이었고 과천패가 다음이었다. 그러나 입창도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 아쉽다. 법제를 잃지 않은 지난날의 입창을 아는 이는 아주 적다. 입창이라고 하면 놀량, 놀량하면 입창이라고 할 만큼 입창의 대표적인 소리가 곧 놀량이다. 서도 소리에도 놀량이나 산타령이 있는데 가사는 비슷하지만 쓰는 목이 다르고 부침새가 서울보다 조금 빠른 것이 틀리다. 서울에서 흘러간 서도의 놀량은 신놀량이라고 부르고 서울의 것은 구놀량이라고 한다. 놀량은 산천초목이로 시작하는 짧은 사설이 있고 그 밖에는 큰 소리 입타령으로 판을 짰다. 대개는 원마루와 후렴인 여음을 갖는데

장단도 일정한 한 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따라 장단을 맞춤으로 그 장단이 사람마다 흔들린다. 선소리는 찌르듯 높은 상청인데다 그것도 모자라 속소리까지 몰아서 쓰고 있다. 황용주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입창 놀량 보내드립니다.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해서 읽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로 조금 수정을 한 부분들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입창 놀량 들었습니다. 황용주 외의 여러분의 소리였는데요. 영희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0: 황지마야 에아소이야
1: 에아소이야
0: 어서야 하소
1: 에아소이야
0: 밥비해 가자
1: 에아소이야
0: 떴는데
1: 에아소이야
0: 에아소이야
1: 에아소이야
0: 앞사나 땡겨라
1: 에아소이야
0: 뒷사나 밀어라
1: 에아소이야
0: 서산 낙조
1: 에아소이야
0: 흩들어 전다
1: 에아소이야
0: 에아소이야
1: 에아소이야
0: 어서야 하소 허나 쳐

0: 예, 아수이야.
1: 예, 아수이야.
0: 아수이야, 아수리.
1: 예, 아수이야.
0: 잘해 주소.
1: 예, 아수이야.
0: 허라

0: 백하산사
1: 예수야
0: 아련을 품네
1: 예수야
0: 수다가서고
1: 예수야
0: 북방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그복하사
1: 예수야
0: 노라하난다
1: 예수야
0: 중앙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이너비 한사
1: 예수야
0: 털을 잡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예수야 예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허라차
1: 허라차
0: 우리 혈아
1: 예수야
0: 여권 내다
1: 예수야
0: 발마 주사
1: 예수야
0: 넘어가서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이난구라
1: 예수야
0: 배여하다가
1: 예수야
0: 이방구

0: 천년 만년
1: 예수야
0: 가다를 해도
1: 예수야
0: 내가 살고
1: 예수야
0: 내 놀 곳에
1: 예수야
0: 자리를 찾고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팔린다는 뭐 그런 소식들도 간혹 들리곤 하는데요. 이 홈이 서도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호무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작가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 민요 호미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요즘은 호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할 일이 잘 없죠. 예.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팔린다는 뭐 그런 소식들도 간혹 들리곤 하는데요. 이 호미 서도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호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노래 속에서도 호무라는 말로도 들릴 텐데요. 아, 그게 호미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이문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을 뜻하죠. 적벽가에서는 전쟁에 지고 도망가던 조조가 군사들을 점... 판소리를 듣다 보면 점고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점고는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로

좋게 들렸더니 어제는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혼유는 은혜를 갑소리까지 말 턱부르 동주가오.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오는 뒤 꼭 이렇게 찾아오던 것이었다. 허군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떠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용봉으로 나가니 주작이 넘놓은다 소육도 활격도 고작교 바라보지요 초동남가는 흔패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허야 저간이 원포 귓불미기 아니냐 손벽산 명장한테 불송청문 강필이라 날아오난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물고 일점이 저거 떨어지니 병사 나가리기 아니냐 백골백로 짝을 이어 청판상은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의 놀아 휴안봉을 넘어 황릉류 들어가 25년 다자원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기 원성을 받아보고 왕대 올라가니 동고대공은 강자유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등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공소장가 도그르게다 난내 와르르 툭 사무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둘러 장려방은 간구덮군 단병사로 올라가니 칠송난이 피는 터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천에 올라앉아 마루장안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장단문 지내 동가를 들어가니 산비대기 백우기요 유동 700리를 숙숙히 지내요 의주로

0: 여기 완전 강산실로 가문 다리가 일곱 청년기 단추를 부르고 송맹 깔아던 노란들 흥부보고 고이여여 잔잔히 살펴보니 철구령각이 완전 강산실로 가문 다리가 아리룽 아리룽 허니건 어디가 내 집이랴 어시구나 내 집이야 어디 갔다 이지와 어디로 갔다 갈지 모르겠네 어르시구나 내 집이 이리 저리 도지다 흥부양주 앉은 앞에 뚝 떨떠리고 대군가으로 날아간다.
1: 안양년의 소리로 흥부가 중에서 흥부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점고 대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제비 노정기 이 제비가 강남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뜻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시나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 경기 시나위 정기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무엇을 후회했나. 꽤 길게 쓰인 시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구절들을 옮겨보면요.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그런데 정말 시인이 가정한 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그 모든 후회를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주옥 같은 시는 탄생하지 못했겠죠. 후회를 통해 더 확실하게 배운 삶의 가치가 한편의 시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시에 어떤 구절을 쓰고 싶으신가요?

운치가 곁들여져서 그럴까요? 촉촉하게 봄비 내리는 감성과 만나가 또 제법 어울리지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이팝나무 꽃입니다. 푸르른 이파리 위에 새하얀 쌀밥을 소복소복 쌓아놓은 듯하여 이팝나무라 하지요. 제사를 준비하다 제사밥에 떨어진 검댕이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새댁의 묘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이야기까지 갖고 있는 나무로 가로수로 인기가 있어서 거리마다 장관입니다. 이팝나무 아래에서 연초를

를 듣다가도 아, 이건 좀 내가 문자 참여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아, 그런 마음만 갖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 저도 너무 빠르게 흘러가네요. 오늘은 촉촉히 비가 와서 차분하네요. 따뜻한 만나와 함께해요. 첫 곡도 좋네요. 합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네. 그게 문자 보내고 싶을 때 문자 보낼 수 있는 아, 그런 손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5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5월 너무 빠르게 흘러가네요. 오늘은 촉촉히 비가 와서 차분하네요. 따뜻한 만나와 함께해요. 첫 곡도 좋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5월은 뭔가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간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벌써 7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드들강님께서요, 봄비 내리는 저녁, 감성과 감정이 마음속 깊게 스며오는 만나, 사람 사는 내음이 곱게 스며오는 멋과 낭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시간, 만나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는 이 시간 참 좋죠. 사진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떡볶이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이 색깔이 여러분 아시죠? 떡볶이 국물 색깔만 봐도 무슨 맛날것 같은지 딱 단번에 알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네, 그런 떡볶이 국물 색깔이에요. 쌀떡볶이죠 이거. 저는 쌀떡파입니다. 또 밀떡파, 쌀떡파 난이죠 우리 떡볶이 파들요. 네, 저는 참고로 쌀떡파입니다. 자, 음악 띄워드릴 텐데요. 아까 바람바람님께서 내일 생일 맞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축하곡으로 천년만세 양청도들이 부탁드려요 해주셨거든요. 이 천년만세 참 좋은 의미를 또 갖고 있죠. 천년만년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우리 바람바람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천년만세 중 양청도들이 띄워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천년만세 중 양청도들이 바람바람님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 이런 거 진짜 미리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6700님께서요.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 너무 애쓰지 말고 속상해 말아라. 그때 알았더라면 항암치료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6700님께서 투병을 하셨던 건가요? 잘 이겨내신 거겠죠?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나중에 뭔가 좀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약간 어렵긴 하네요. 자, 그리고요.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바람바람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네 우리 인설님께서도 축하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승승장구님께서요.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웃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더 다정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족들과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 그런 거 더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참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한 500년

0: 기사님 괜찮으세요? 아, 휴지 좀 드릴까요?
1: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괜히 손님 앞에서 막 주책이네 얘.
2: 가끔 택시에서 수다쟁이 기사님을 만나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고 그 이야기에 맞장구치다가 나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될 때가 있다. 오늘 만난 기사님도 처음엔 수다쟁이이신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아마 MBTI가 극 F이신 모양이다. 운전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신 기사님은 또 처음이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설 때가 있다. 오늘 만난 기사님도 처음엔 수다쟁이이신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아마 MBTI가 극 F이신 모양이다. 운전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신 기사님은 또 처음이었다.
1: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2: 70대 엄마를 모시고 택시를 탔더니 당장 엄마의 나이부터 궁금해하시는 기사님의 아 오늘도 수다쟁이 기사님을 만났구나 싶었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아직 70대 초반이신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엄마 연세를 최소 80대 이상으로 넘겨짚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백발 노인이시기 때문이다. 엄마 또래 어르신들 대부분이 머리에 염색을 하시기도 하지만 아마 염색을 안 해도 우리 엄마만큼 머리카락 전체가 다 하얗게 센 분은 70대에선 흔치 않을 것이다. 엄마를 닮아 나도 20대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 30대부터 염색을 하고 다녀야 했던 걸 보면 흰머리도 유전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엄마는 외관상으로만 일찍 늙어버리신 게 아니었다. 원래도 걸음이 빠르지 않으셨지만 근력이 떨어지니 걸음도 더 느려지시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못하게 되셨다. 움직이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한 발씩 옮겨 얼른 균형을 잡고 서는 일

우엽니까 이거. 그러고 보니 기사님이 먼저 우리 엄마의 연세를 물으시긴 했지만 그 바람에 여태 수다쟁이처럼 떠들고 있던 건 나였다. 후덜덜한 장거리 택시비를 쓰게 된 사연을 택시기사님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었다니 나도 참. 그래도 친절한 기사님 만나서 편히 가니 좋네요. 사실 저도 제가 운전면허 안 딴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젊을 때야 뭐 엄마도 잘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빨리 늙으실 줄 몰랐죠. 제가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맞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에. 사실 머리 하얗신 어머니 보니까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연세를 여쭤봤어요. 아이고 어머니 생각하니까네 눈물이 또 나네. 우리 어머니도 살아만 계시면 내 여기

신나게 달래드리고 오려고 해요. 공연을 준비하며 어르신들께서 박수치며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오른 저희의 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다는 따뜻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름처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적적한 마음을 저희의 흥겨운 가락과 소리로 환하게 달래드리고 오려고 해요. 공연을 준비하며

해야겠어요. 산책길에 찍은 붓꽃인데 검색하니 부채 붓꽃으로 검색되네요. 비를 머금은 붓꽃 한번 보셔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함께요 하시면서 두 장의 꽃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이 꽃들 참 예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어쩜 이렇게 꽃사진 잘 찍으시는지요? 그리고 6700님께서 앞서 항암 치료 문자 주셨었는데요. 부담스러운 문자 드렸군요. 지금은 항암 치료 마쳤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덕분에 저녁 시간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네, 하루하루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1부 마무리할 텐데요. 바이널러그의 연주로 후회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노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가시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얼마 전 알게 된 문장인데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경남 밀양시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밀양시는 경남 유일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오는 10일까지 영남루와 밀양 강변 일대에서 개최한다.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리랑 그라운드는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나눠 색과 소리, 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아리랑 어드벤처는 밀양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10개 미션으로 시민들이 축제장을 누비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사명, 세상으로 간다를 주제로 실감나는 연출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밀양 출신인 사명대사의 호국 서사를 실경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풀어내고요. 특히 드론과 국궁 불화살, 화약 특수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결합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 밤에는 드론 천여대가 밀양강 상공에서 불꽃 드론쇼로 야경을 화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메이트리의 아카펠라로 동지섯 딸 꽃본 듯이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꽃내음님께서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먼저 고백할 걸. 눈치 없는 저 때문에 가슴 졸일 일도 없었겠고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지켜보며 아파하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편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할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미 이루셨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8182님께서요. 오늘은 내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비가 오니 비옷을 입고 밤에 일하거든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을 누리세요. 젊어서 너무 무리하게 몸을 사용했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아우 너무 늦게 와서 지각했네요. 저녁 먹고 치우느라 늦었어요. 내일 또 뵐게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7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아요풍류의 추풍감별곡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오늘 첫 곡으로 박원자가 쓴 시에 정보영이 곡을 붙인 푸른 꿈을 꾸는 새, 테너 조민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드림캐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 오지부의 부족의 장신구였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인 고리는 악몽을 붙잡고 깃털과 구슬을 통해 좋은 꿈을 내려오게 한다고 하죠. 바람이 스치면 깃털이 살랑이며 고요한 평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뒤척이신다면 걱정은 드림캐처에 살짝 걸어두고 머리 위로 희망이 가볍게 내려앉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작곡, 수선아,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황동규 씨, 이상훈 작곡, 즐거운 편지, 베이스 김대영과 가수 배다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서 뽑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대추꽃, 테너 엄정행이 부른 보리밭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사사치로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보리밭 듣고 싶어요. 양준모님 목소리 너무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2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의 세 번째 정기공연 금암 김병호 산조 원가락 프로젝트 웅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는 2022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창단되던 해에 원가락 프로젝트라는 일종의 시리즈명을 내세워서 첫 번째 공연을 선보였고요. 2024년에 같은 시리즈명으로 두 번째 공연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공연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김남수는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초청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수는 1975년에 김정숙으로부터 처음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대학교로 발령받으면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그의 스승인 강문득을 통해서 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더욱더 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세웠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연주되지 않았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만의 원가락을 특히 복원하여 올린 무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단 구성이 좀 새롭게 다져졌는데요. 원래 없던 다스름을 넣어서 다스름으로 시작하고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끝부분에 느린 중모리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전 악장에 걸쳐 2분박과 3분박의 구조를 다양하게

지난 4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가 선보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한바탕이었습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그리고 느린 중모리로 끝나는 순이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송강수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 일반적인 산조의 감동 위에 김병호류라는 계보의 원형을 더듬는 연구의 성과가 더해져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연주된 산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이어갈 것인가를 이번 공연을 통해서 묻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앞부분에 다스름이 붙었죠. 김병호가 그의 조카인 김덕희에게 이 다스름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부산대학교에 임용된 김남순이 그 지역에서 김덕희를 직접 만나면서 원래 다스름이 있었는데 현행 연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무대에 이 다스름 대목을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둘러싼 퍼즐 찾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음원과 아카이브의 역할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남긴 김병호의 가야금 연주와 목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으로 김병호의

네, 일명 빗소리라고 하죠. 유성기 음반 속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 즉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한편으로는 감상에 약간 방해가 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김병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호의 가야금 병창으로 죽장망에 남은 시간 동안 감상 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FM 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네,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사랑하여요 전해드렸습니다. 3911님, 5월이 되자 귀신같이 알고 장미가 피네요. 꽃들이 피는 데 순서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장미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또 반갑고 기분 좋더라고요. 야, 그래 5월은 장미지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장미 가득한 모습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꽃들이 순서를 지켜서 피워주는 덕분에

오늘 코너는 또 이제 옛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 시간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630님 새싹 사연인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네요. 앞으로 꾸준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종종 찾아와 주시고요. 또 사연도 가끔씩 보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야겠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되찾고 욕심 많은 노인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아기가 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의 특징은 권선징악이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마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서 욕심 많은 노인이 받은 벌은 젊어지는 것, 아예 아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기로 돌아간다는 건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 뭐 관점에 따라서는 일종의 죽음에 가까운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냥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기회를 준 거잖아요. 다시 살아갈 기회, 좋은 부모를 만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참 특별한 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헤이스트링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 전해드릴게요.

아우, 그 도서 하는 거 진짜 또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젊어지는 샘물 얼마나 마시고 싶으신지 궁금하기도, 뭐랄까요, 뭐 로또 번호를 안 상태로 과거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보면 모르겠는데, 아이 근데 뭐 그것도 그냥 그렇고 그냥 또

0: 초반의 어떤 건강한 신체로 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어지는 음악도 듣고 돌아오지요. 2630님이 신청하신 음악이에요.
1: 넓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절로 난다 다른 벌고.
0: 아, 그럼 이어지는 음악도 듣고 돌아오지요. 2630님이 신청하신 음악이에요. 서도 밴드의 뱃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다른 벌꽃

2630님,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꼭 만화 배추도사 무도사 같기도 하고요. 욕심이 과하면 큰 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되는데 진짜 항상 욕심이 멈추질 않죠. 저는 다른 건 거의 욕심 안 부리고 살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항상 못 참고 과식을 하고 막 소화제 먹으면서 들어눕고 힘들어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 햇살님, 실패할 기회를 준다는 말 마음에 꽂히네요. 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실패도 그리 큰 건 아닌데 그 기억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랄까요, 이 실패를 하는 건 우리가 그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게 참 뭐랄까요, 인간적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아주 커다란 어떤 일종의 어떤 구원과도 같은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911님, 저는 계속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싫다는 말씀이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9249님은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제가 아닌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걷기 힘들어 하시는 2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별세하시고 이후에도 많은 농사를 지셔서 어머니의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엄마의 일을 줄이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금은 덜 아프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저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하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맞는 말씀이네요. 부모님께 드리고. 근데 약간 부모님께 드렸다가 부모님이 나보다 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랑 뭐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노래 가운데 평시조 만수산이 있습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만수산은 조선시대 노진이 선조 임금에게 지어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노래 가운데 평시조 만수산이 있습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 1장과 2장은 이렇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년주라 하더이다. 만수는 만년이나 긴 수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수라고 불리는 산과 봉우리, 우물물 또 잔치를 뜻합니다. 만수산 사설은 세 장으로 구성되고 1장과 2장은 이렇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년주라 하더이다. 만수는 만년이나 긴 수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수라고 불리는 산과 봉우리, 우물물 또 그 물로 빚은 술도 말했어요. 장수에 장수가 더해져서 기원하는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지금의 이잔 곧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이렇게 장수를 기원하는 권주가를 읊으면서 노진이 술잔을 올리니까 선조는 크게 기뻐했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모두 노진의 시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평시조 만수산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0: 건강.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뼈. 선조도 노진에게 이런 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면 가랴하고 가면 아니오네. 오노라 가노라니 볼 날이 전혀 없네. 오날도 가노라 하니 그를 슬퍼하노라. 자꾸 왔다가 다시 가버리니 만날 날이 없는데 오늘도 가려고 해서 슬프단 말입니다. 노진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도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어준 시라고 합니다. 5784님, 늦었어요. 초저녁에 좀 잠들었어요. 덩덕홍어플 광고에서는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던데 다시 오지 않을 오늘자 크론도 못 들어서 아쉽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크론도 놓치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7416님도 인천시님 동네에서 어르신이 고성방가하는 바람에 뭐 경찰차 출동하고 막 그래서 출첵이 늦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그런데 들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또 늦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진짜. 하지만 또 괜찮습니다. 저희 그런도는 내일도 하니까요. 그리고 해바라기님, 황인찬님 시인이시군요 라면서.

줄라이 모닝의 태평가 전해드렸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 많이 웃고 갑니다요.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웃으셨다면 또 아유, 제가 더 바랄 게 없네요. 정말. 아, 또 이제 선물 안내해드려야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의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책 선물은요. 9077님, 5953님, 5784님,

요즘 AI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와 실험도 많은데요. AI 서비스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실제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AI와 대화할 때는 뭔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게 외로워서 AI 서비스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뭐 꼭 외롭다기보다도 그냥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피곤하고 상처받고 막 이랬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어주고 100%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AI가 훨씬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뭐 이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보다 내가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나의 동의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외로움 해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 그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는 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님도 저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AI랑 얘기하는데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무려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되게 많기도 합니다. 우리 인설이님, 나도 외로운데 AI로 대화할까 하셨는데, 아이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뭐 남부럽지 않은 수다쟁이신데 나머지 22시간이 그러신가 봐요. AI 대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 아닙니까? 예. 우리보다 엄청나게 훌륭하신 뭐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 누구도 AI랑 대화 못 해본 거잖아요. 그분들도 못 해본 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야,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안잘레나 졸려님, 대화가 필요해.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 위에 된장찌개 끓여서 낮에 한 깍두기랑 저녁 차려줬어요. 근데 5분 만에 식사 끝. 된장찌개 끓이고 후라이해서 차리는데 1시간 30분가량 걸렸는데 허무해요. 아이, 그러게요. 5분이면은 정말 식사에 진심이셨나 보다. 아니면 너무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된장찌개하고 후라이하고 깍두기가? 아, 뭐 적절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덜 맛있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다못해 반전투정이라도 하면서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야, 아, 그렇군요. 예.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더 맛있게 먹는 게, 예, 뭐 이렇게 나의 의무다, 뭐 배려다,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식사를 좀 천천히 즐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픈, 예,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참.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Lonely Night.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0308님, 저는 AI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시간 동안 계속 혼자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는 게, 여러분 어서 오느니, 뭐 우리의 직업을 많이 빼앗아 가느니, 사실 뭐 지금 이미 일정 부분 시작된 얘기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AI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 제대로 쓰고 계시는 거군요. 뭐 AI가 이제 뭐 인간을 넘어서느니, 뭐 우리의 직업을 많이 빼앗아 가느니, 사실 뭐 지금 이미 일정 부분 시작된 얘기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AI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쟁 사회다. 예, 우리 0308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네요. 멋지십니다요. 2553님, 오늘 아들에게 직접 만든 종이꽃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내일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편지를 쓰면서, 눈 나오는 사람은 엄청 안 나와요. 진짜 무거워요. 내일은 한번, 예, 핑계김에 한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씨와 거미가 함께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단 말 참 쉽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도 하던데, 안 나오는 사람은 엄청 안 나와요. 진짜 무거워요. 내일은 한번, 예, 핑계김에 한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씨와 거미가 함께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김준수, 예, 우리가 예전에 시아준수라고 늘 불렀던 분인데 예, 김준수 씨와 거미 씨가 함께 불러준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왔습니다. 7444님, 저는 AI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AI 활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참 편하게, 예, 뭔가 일도 편하게 하고 좀 편하게 살자고 AI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 장벽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좀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시작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난 몰라 안 해 이러다가 어떻게 용기를 냈냐면 그 유튜브에 어떤 전문가분이 여러분 그냥 난 못해 못해 하지 말고 그냥 까세요. 그냥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술술 시작이 된다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도 재미가 붙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바쁜 음악 감독님, 드라마 음악 감독님과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음악 쪽에 있는 분들도 AI를 활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 윗세대 좀 그 포크 가수분들 이런 분들 그냥 아주 아날로그 감성으로만 똘똘 뭉치신 분들은 아직까지 예, 남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주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은 감독들은 다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어제 이세준님과 하림님의 즐거웠던 대화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어제 참 좋으셨나 보다. 예,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얘기 또 해주시니 저도 어제 가졌던 그 즐거움이 또 다시 되살아나네요. 예, 오늘도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덕쿵, 우리 덕쿵이들 한번 만나보죠.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을까요? 예, 너의 나라님께서 빨리 올리려고 예, 성공하셨습니다. 1등이세요 오늘. 그 뒤로 1등인데 2등은 자 오키오키님, 그 다음에 금은동, 안개꽃, 사랑빛, 핑크공주, 토닥토닥, 안잘레나 졸려, 클로버 지화자, 은밤이, 김은설, 후리지아, 박은영, 박하사탕, 눈웃음, 해바라기, 갓난이, 콩콩이순이, 토파즈, 빵빵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김인설, 웃는식, 무늬만 천사, 퐁당, 7444, 목가나싸, 금빛노을, 갓난이 한 것 같다. 그리고 거의 다 한 것 같다. 예, 예. 아직도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들을 노래는 좀 이따 들어야 되는구나. 선물 안내해드리고 예, 로고송 듣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 PD가 되어서 저에게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애틋한 마음을 담은 가족 사랑 노래들도 좋고요. 또 못마땅한 가족에게 들려주는 경고성의 노래도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른 바로 그 가족 구성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시카고 모님께서 덩덕궁의 흔적은 어떻게 남기는 건지 문자로 하나요 해주셨는데, 아 문자가 아니고요. 덩덕궁 우리 라디오 앱이 있잖아요. 덩덕궁 앱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방송을 들으면서 문자도 남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무료로. 거기다 그냥 사연 남겨주시는 게 그게 흔적 남기는 거예요. 예예. 우리 사랑님, 은지님, 랑또할미님도 뒤늦게 출석, 예, 출석 체크는 제가 하는 거고 출석해주셨고요.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자, 5085님, 저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나 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빨리 자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잠이 안 와요. 늦잠 잘까 봐 알람 3개 맞춰 놓으려고요. 이건 뭐 기질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그렇죠. 예, 원래 좀 조금 긴장하면 모두 잠도 잘 안 오고. 어떻게 밤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숙면을 위한 그런 방송 분위기가 더 중요시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차피 주무실 분은 주무시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깨어있는 분들, 이 밤 깨어있는 그대를 위해서 뭔가 좀 활기를 넣어드려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 0805님 빨리 주무세요. 예. 박은영님, 예, 준디 오늘 흰옷 입으셨네요? 완전 깨끗해서 몇 번 안 입으신 옷 같아요. 처음 입었어요. 예, 빨고 처음 입었습니다. 많이 빨아봤고. 빨고 나니까 빨래를 잘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변했더라고요. 자, 신청곡 사연, 가족 사연. 3496님,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커피소년의 장가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는데, 예, 부모님한테 나 장가 갈 수 있을까

0: 요즘 그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이렇게 장가 가고 싶은 마음 있는 젊은이들만 만나도 저는 솔직히 반갑더라고요. 좋은 짝이 나타날 겁니다. 부모님께 당당하게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 커피소년입니다. 장가 갈 수 있을까?
1: 장가 갈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8852 PD님이 골라주신 노래였는데요.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 결혼하면 놀기 힘들다고 지금 놀아야 한다고 맨날 놀기

말을 안 해도 걱정이시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엄마 걱정 끼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아, 여기 살짝 트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엄마 생각하며 듣고 싶은 곡. 엄마는 제가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걱정이시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엄마 걱정 끼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아, 여기 살짝 딜레마네요. 예, 전화를 안 하면 진짜 걱정하실 테고. 전화해서 어머니는 또 목소리만 들어도 탁 아시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컨디션 안 좋은 거 아시면 그것도 걱정하실 테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 빨리 컨디션 회복하셔가지고 예, 건강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죠. 빨리 기운 차리세요, 우리 주얼리언님. 예.

청해 주신 노래 가족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남겨주신 팀에 사랑합니다. 제목은 직관적으로 좋은데 이게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어떡할까 그래서 인설님 어? 오늘도 책상에 엎드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울다가 잠들었 예, 그냥 제목만 들읍시다. 팀에 사랑합니다.

꽁꽁 싸둔 영상 중 어버이날 풍선 터트려서 용돈 선물 받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조금씩 오늘도 봄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영상을 많이 찍어두라고 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출퇴근할 때마다 찍어놓은 영상이 참 많은데요. 무너질 것 같아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꽁꽁 싸둔 영상 중 어버이날 풍선 터뜨려서 용돈

아빠,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싶은 세상을 마음껏 그려주세요. 아빠의 도화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지켜드릴게요.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딸 드림.

일이 늘 밀리네요. 열심히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 체험 행사와 6살 손자 그림입니다. 달리기도 유치원 전체 1등이랍니다. 북을 잡은 표정은 성인 고수같이 흥이 있네요. 하시면서 사진 여러 장이 있는데 아우 너무 귀여운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실력이 여아 6살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구도도 그렇고요. 색감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미술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북 잡은 표정을 보니까 고수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초실님 6살 손자 모습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진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현악 취타입니다. 이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가야금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복원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연주하는데요. 이 중에 취타는 이미 가야금 선율이 전해져 왔지만 나머지 네 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삼주금보나 서금보 같은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행악 계열의 음악을 이렇게 현악기를 포함시켜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연주했죠. 현악 추이타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필이 열린 종묘대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표현하기에 어떠한 수식어도 부족합니다. 대제가 진행될 때 울려 퍼지는 음악과 팔일무가 천하일품이었어요. 장엄하고 절제 있고 격조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무악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4188님 종묘대제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종묘대제는 우리가 꼭 장엄하고 절제 있고 격조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향연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4188님 종묘대제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종묘대제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제사 의례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상서로운 별이 나오고 구름이 일어나니 1월이 광화로다. 1월이 광화라는 건 해와 달의 광채가 아름다운 태평세월이란 의미고요.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는 예약과 문물이 삼황오제의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사해라고 하면 온 천하를 말하는데요. 이 사해로 태평주를 빚어서 온 백성과 함께 취하여 즐기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조시를 남창가곡 평거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 경성출 경운흥 준비했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송인길의 가야금, 김응서의 대금, 이오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해지는 우리 음악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마들제님, 마들제에서 산책하다가 가볍게 인사할게요. 그냥 함께하는 길이라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고니고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안막 있는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래요. 밉상 박혀서 그런 거겠죠? 아, 재밌네요. 두분 알콩달콩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3719님께서 오늘 첫째 주 목요일 음악가 소개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고니고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안막 있는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이 시대의 예인 라예송입니다. 3719님께서 오늘 첫째 주 목요일 음악가 소개 기대합니다.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음악가 소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예인 라예송. 작곡가 라예송. 그는 최근에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5월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공연되는 화가 이중섭의 삶을 그린 작품 중섭 빛깔 있는 꿈이란 제목의 공연이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극단 두근두근 시어터가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힘겹지만 꿈과 같았던 시간을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하나의 극을 만든 것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가족들과 있었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라야송은 바로 그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음악을 제작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라도 볼수 있는 공연의 음악이고, 특히 아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신선했다. 지난주 토요일에 공연을 오픈했는데, 그곳을 찾은 아이들이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귀여웠다. 라야송은 아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다. 제주 토속 민요 선율 느낌으로 음계를 써서 곡을 만들었다. 악기도 가야금, 해금, 양금, 피리, 생황, 대금, 퉁소와 북, 소리북, 박, 꽹과리, 나발, 나각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악기도 직접 보고 우리 악기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작은 오브제 타악기들도 나오고 연주자들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소화했다. 몇안 되는 연주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골고루 연주하니 아이들은 악기 소리에도 귀를 쫑긋, 눈을 깜빡이며 소리에 집중한다. 이중섭의 제주도에서 어렵게 지냈던 시절을 그려놓으니 객석에서는 간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인형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는 넌버벌 음악극.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어른들은 안 웃기는데 아이들만 까르르 웃는 장면들도 많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 코드가 다른 지점이 어떤 곳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아직 4회가 더 남아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수작이란 공연에서 도드리라는 작품을 올렸다. 우리 전통음악의 암영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무대였는데 라예송은 오히려 암영보다는 본명 도드리 이름을 살려서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 전통 풍류음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창작곡을 써보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조가야금과 단소, 해금, 장구와 같은 자주 쓰이는 악기를 사용했다.
산조가야금의 조율은 지난날 김죽파 명인이 했던 조율 방

방식을 그대로 썼다. 특히 연주자들에게 간격을 제대로 지켜서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창작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니 이 시대의 새로운 풍류지만 지난날의 풍류 음악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다. 라예송은 지난 2017년부터 특별히 무용 음악을 많이 작곡해 왔다. 당시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안무가 안성수의 안무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의 음악을 맡아 작곡했다. 안성수 단장은 어느 공연에선가 라예송의 무용음악을 듣고 연락을 취해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국악기로 편곡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라예송은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제 멋이 나지 않을 거라 하고 음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라예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오는 강렬한 리듬보다 더 강렬하고 섬세한 리듬을 구사했다. 15박, 13박과 같은 긴 리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9개로 챕터가 나눠지도록 작곡을 했다. 리듬이 섬세해서 연주를 맡은 타악 연주자들은 그 음악을 모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악보를 보고 넘기고 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난도 리듬의 음악을 구사한 음악이니 연주자도 연주자지만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원들의 춤도 섬세하게 계산된 춤이 아니면 안 되었다. 치밀하고 섬세한 동작이 이어져서 어느 한 부분이 삐긋하게 되면 음악도 춤도 무너지는 그런 섬세한 춤이었다. 다행히도 안성수 감독의 안무와 무용 단원들의 실력은 그 음악을 난이도 높은 춤으로 소화해냈다.

섬세한 춤이었다. 다행히도 안성수 감독의 안무와 무용단원들의 실력은 그 음악을 난이도 높은 춤으로 소화해냈다.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대로 익힌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 춤은 이후 지방 여러 곳을 순회하며 다녔고 해외 공연도 여러 차례 다녀와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예소행의 음악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이 더욱 빛이 날 수 있게 해주었다. 내년에도 안성수 선생과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 될 것이다. 이제 내년쯤이면 새로운 모습의 무용음악 작품이 하나 더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예송은 어느 순간부터 무용음악을 자주 쓰게 됐다. 어렸을 때 무용을 배우기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무용에 관심을 가져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무용계에서도 무용과 긴밀하게 연관 되는 창작음악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생각만큼 무용음악이 많이 흡족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역시 갈증이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무용과 음악의 치밀한 호흡은 무용계에도 음악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작곡가 라예송은 앞으로도 무용음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작곡가 라예송의 첫 번째 추천 음악 태평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라예송. 그는 아기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었다. 말은 못해도 노래를 따라하려고 웅얼거렸고 기저귀를 찬 아기가 어디선가 음악만 나오면 리듬에 맞춰 아장아장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노래도 잘하시고 어릴 때에는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셨다니 아버지의 음악성을 이어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이 7살 때부터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무용을 가르쳐 주었고 무용의 장단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장구도 가르쳐 주었다. 다양한 장단을 배우니 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가야금 병창도 가르쳤는데 언니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병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멋진 음악이라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배우겠다 결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곳까지 다니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무용과 타악기 배우기는 일단 중단이 됐다. 그래도 피아노 배우기는 계속 이어져서 오랜 기간 취미로 쳤다. 예송의 어린 시절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늘 수상을 했다.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이유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미술 전공을 하신 것이다. 결혼과 함께 미술 활동을 접으셨고 딸에게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 말리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어디 숨겨지겠는가. 어머니의 반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더욱 자극했다. 예송은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모아서 학원을 등록했고 미술 도구도 하나하나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걸 보신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마음이셨던 듯하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가 있다고 했다. 바로 국악중학교였다. 그곳에서는 늘 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예송은 자신도 친구 따라 그 학교에 같이 가겠다 하고 지원을 했다. 당시 학교 시험 과목은 시창청음이었고 학교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음악성을 타고난 예송에게 시창청음은 쉬운 과목이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니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작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는 떨어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니 가야금 전공을 하라고 정해주셨다. 가야금 반의 다른 친구들을 보니 이미 가야금을 오래전부터 배워서 모두 연주를 잘했다. 예송의 실력은 친구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뼈가 약한 편이라 연주할 대한 고민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송은 작곡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작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2년 말에 졸업을 했다. 창작의 관점에서 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기본법 연구라는 논문을 썼다. 전통음악 악기들의 창작 방식은 모두 오선보를 통한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작

새로운 기보법인 운지기보법을 제시했다. 운지기보법으로 악보를 만들면 우리 악기의 피치 그대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졸업 논문은 헤테로포니성에 의한 가곡의 합주 양상 연구를 주제로 썼다. 국악 앙상블 중에서 선율이 풍성한 음악이 가곡이라 생각했고 가곡이란 음악을 작곡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곡의 노래와 반주를 볼 때 그 음향적 특성을 주력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치 우리 산수화와 비슷할 것이란 시각으로 음악을 새롭게 확인했다. 가곡이 가지고 있는 음향의 층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가곡이란 음악의 모습이 제대로 설명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쓴 논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는 제4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평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국악 현대화 담론과 학교 교육에서의 국악 창작 문제라든지 인류세와 작곡의 종말 한국음악이란 논문도 썼다. 연주와 작곡, 비평, 논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 작품들을 쓴 작곡가 라예송, 그에게 우리 음악은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도 그가

활발하게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그의 작품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인형극의 음악도 작곡했고요. 무용음악, 실내악, 명상음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은 물론이고 비평, 논문까지 전천후 음악가, 비평가, 연구자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그의 작품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활동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작곡가 라예송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도풍류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편석의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준의 피리연주입니다.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서도풍류는 국가무용유산 제17호 봉산탈춤 반주곡으로도 쓰이는데요. 황해도 연불 타령신화위 타령국거리로 이루어진 서도풍류 들으셨는데요. 서도지역의 특별한 음계와 요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서도풍류는 국가무용유산 제17호 봉산탈춤 반주곡으로도 쓰이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인물 박동신의 탈춤 반주 피리가락을 바탕으로 해

경기민요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 뱃노래 이문의 소리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발걸음 많이 바쁘시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 그냥 용돈만 보내드려야 하나,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을까, 전화만 드려야 하나, 저마다 상황이 다르실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은 1년에 단 하루란 사실 생각하면 이날 그냥 지나가신다면 아쉽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 더듬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적벽과 자식 생각인데요. 이 적벽과 자식 생각은 밴드 구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으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적벽과 자식 생각 듣겠습니다. 소리의 남상일입니다.

이렇다시 설리우니 또 한 군사 내다르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여 지심이 깃들어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죽고 살아가겠다. 또 한 군사 내다르며 여 봐라 군사들아.

아들 옷걸음에 돈을 채워.

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으로 기분 좋게 떠나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인생 사진 명당이니까요. 꼭 한 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쯤에서 근데 성필아 그 채석장 거기 넓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응? 너무 많이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신다면 걱정 마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귀여운 모노레일이 우리 형님 누님들 발이 되어드릴 겁니다. 왕복으로 딱 끊어서 편하게 앉아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모노레일 비싸지 않냐고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셔. 신분증 꼭 챙기세요. 경로 우대 되니까요. 무료 입장의 기쁨도 누려 보셔야죠. 예, 자 구경하는 동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잔잔한 호수 준비했으니까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네 눈 구경하세요. 눈 호강하세요. 연주의 윤은화입니다.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기가 이동갈비 거리인데요. 숯불향 배어든 달큰한 갈비 한 점, 상추에 잘 싸서 드시고요. 마무리는 꼭 시원한 동치미 메밀국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가 쑥 되면서, 야, 오늘 포천 정말 잘 왔네. 이런 소리 절로 나올 겁니다. 형님 누님들, 네, 오늘 저랑 같이 둘러본 포천 마실 어떠셨습니까? 그리고요, 이 밖에도 포천에는 전통적인 여행 강좌 국립 수목원도 있습니다. 원래는요, 광릉 수목원 것 많고, 네, 정말 경치 좋은 포천, 그리고 맛난 음식 많은 포천. 저와 함께 쭉요, 하루에 5,000명 제한도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으뜸가는 산림 생태계의 보고라고 합니다. 볼 것 많고, 네, 정말 경치 좋은 포천, 그리고 맛난 음식 많은 포천. 저와 함께 쭉 둘러봤는데요. 뭐 멀리 갈 것 있습니까?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눈 시원해지는 호수와 나무들이 있고 입 즐거워지는 고기가 있는 곳. 이번 주말에는요, 친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포천 나들이 좀 가자 하고 씩씩하게 문을 나서 보시죠.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소풍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이창선 외 여러분입니다.

0: 의견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
1: 바로 엄마, 아빠. 궁금할 때도, 무서울 때도, 아프고 힘들 때도 가장 먼저 찾았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해보는 말, 기억나진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요. 바로 엄마, 아빠. 궁금할 때도, 오늘은 그 이름을 더 다정하게 불러보면 참 좋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엄마, 아빠.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좀...
2: 햇살 부서지다
1: 참 좋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정미조, 이효리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엄마의

0: 5월 8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네 쌀. 오늘 첫 곡은 정미조, 이효리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듬뿍 하시고요. 오늘 했을 때 그 느낌 참 좋았다 싶으면 5월 9일 5월 선물은 또 어떤 거 사야 될까? 용돈은 얼마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씀 많이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말보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듬뿍 하시고요. 오늘 했을 때 그 느낌 참 좋았다 싶으면 5월 9일, 5월 10일 쭉 매일 그런 말씀 건네시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쓰는 아주 평범한 말이라도 좋으니까요. 창호의 드린 햇살로 사연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보고 나중에 부모님께 직접 문자 보내시는 것도 당연히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짧은 걸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그리고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상일시가 있습니다.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들어보죠.
1: 해라마, 뭐하니?
2: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1: 컴퓨터 게임?
2: 네. 피구왕 마시마로, 스타크래프트, 해리포터, 삼국지,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1: 그래? 그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해야지.
2: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1: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딱지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딱지 날리기, 닭싸움놀이,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는 뭐니 뭐니 해도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2: 우와,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는 꼭 놀부가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대장군 방골 모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 양파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쫓고, 똥눈은 넘 주저앉히고, 물병에다 오줌 싸고.
1: 그러고 보니 내가 꼭 놀부 심술 부리는 듯 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원두막에 떡하니 앉아 이리 누리번 저리 누리번, 어느 참외가 달고 말까, 어느 소박이 맛있겠나, 한밤중에 살금살금 너는요 도둑고양이 냥 둥둥둥둥둥 삐지지. 거기 어떤 녀석들이여, 그름한 날 살려다 36개 줄행랑이다. 시원한 옛가에서 동무들과 몇 감고, 도랑에서 가지 잡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다. 허기지.

0: 함께 달려가네. 텃밭에는 주렁주렁 고추랑 오이, 된장에 푹 찍어 한 입에 꿀꺽. 그게 바로 꿀맛이지.
1: 정말 꿀맛이에요? 에이,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냄새나서 싫어, 싫어, 싫어.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너무 매워, 싫어, 싫어, 싫어.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콜라, 학교와 분식집에 떡볶이야 오뎅, 달콤한 초콜릿, 시원한 아이스크림. 정말 정말 꿀맛 나지요.
0: 아니 아니야, 싱싱한 채소와 과일,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신 음식들이 바로 꿀맛이고 보약이란다.
1: 아빤 거짓말쟁이.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심세지고, 공

0: 차가요.
1: 시금치와 콩나물을 좋아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힘이 세지지도 키가 크지도 않는단다.
0: 그렇구나.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골고루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어떤 놀이들을 하셨는지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밥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한단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불씨에 밤이랑 고구마,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단다. 빙글빙글 돌아라! 힘차게 돌아라! 쉬지 말고 돌고 돌아! 빙글빙글 팽이야! 싱싱 달려라, 쌩쌩 달려라. 나는 아이스맨, 썰매 타고 신나게 달린다. 힘껏 때려, 멀리 날아라, 좌측이. 머리풀어 헤치고 오르락, 내리락, 차기차기. 잡귀야물로 꺼라, 쥐불놀이. 풀어주고 감아주고 높이 높이 날아라 연날리기. 제기차기나 쥐불놀이, 연날리기 같은 놀이들은 우리나라 전래놀이라고 할수 있지. 그런데 우리 혜람이는 전통놀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0: 그럼요. 단오날 청포물에 머리 감고 하늘 높이 훨훨 그네 뛰기. 엎치락 뒤치락 시름놀이 대보름에 달맞이 차전놀이 또다리 밟기 줄다리기. 8월이라 한가위 풍년일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소먹이놀이 소싸움놀이 정월이라 초아름 모두 모여 윷놀이 널뛰기 곶싸움놀이.
1: 아이고, 우리 혜람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설날 때 하는 연날리기의 기원은 언제인지 아니?

0: 고려시대부터 날리기 시작했대요.
1: 그래 그래 맞단다. 아빠도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친구들과 함께 날리고 했단다. 이제는 꿈속에서나 만날까 정답던 친구들 어느 날 문득 보고

남상일, 김혜람 두 사람의 소리로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에 드린 햇살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이종훈 님이 와 카네이션 화분이네요. 자그마한 화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미 먼 길 떠나신 부모님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 만나러 산소 갈 때 가지고 갈 카네이션 사놓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 앞에 찾아뵈시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되뇌이고 입 밖으로 말씀하시면 저기 하늘 위에서 보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이 녀석 하면서 그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버이날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님께 드리는 한줄 편지 나눠 보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지금처럼만 함께 듣죠.

송소희의 노래 지금처럼만에 이어서 에스진의 노래였습니다. 녹군의 소리 어부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숙님,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넘치는 사랑 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볼이 그냥 눈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이모티콘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이면 더 떠나신 분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워하는 마음 듬뿍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치즈꼬님, 요즘 나이 드신 어머님을 보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떤 모습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에서 플러스 한 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못 사셨던 길을 제가 살게 된 1년째예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불어 그럴수록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날들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나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일본, 우리나라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정말 똑같아요. 자, 계속해서 최혜림의 소리로 인트로 창, 어제 최혜림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나왔을 때 원어스라는 케이팝 그룹 피처링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음악이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드릴 음악은 김예림,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요. 김예림 씨가 전주판소리 합창단과 함께 부른 민족요까지 최예림, 김예림의 노래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님, 옆집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저, 또 자녀분이 멀리 있는 어르신, 이렇게 서로 말하며 목소리,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성음을 보여주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인트로 창, 민족요,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고요. 오늘 장호에 드린 햇살,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받고 있는데요. 5220님, 옆집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저, 또 자녀분이 멀리 있는 어르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눴어요. 카네이션 드렸더니 두루뭉침 주셨어요. 좋아라, 왔네요 집으로, 라고 하셨고요. 아, 서담킴님, 어린이날은 빨간 날인데 어째서 어버이날은 아닌 거죠? 저한테 따지셨어요. 아하. 5월달 5월 1일 노동절 빨간 날, 5일 어린이날 빨간 날, 25일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 그래서 5월달 그 빨간 날에 한도 초과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1: 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봉투에 현금 담아드리는 거를 넘어서 예전부터 인기 있던 게를 방증하듯이 쇼핑몰에 등록된 어버이날 관련 아이템 중에 상당수가 용돈과 연계된 상품입니다.
2: 용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닐 것 같네요.
1: 네. 사실 용돈은 실패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2: 그럼요.
1: 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봉투에 현금 담아드리는 거를 넘어서 예전부터 인기 있던 게 용돈 박스, 용돈 꽃다발, 이런 건데 최근에는 뭐 쌀포대처럼 뭐 한다든가 세금 체납 고지서처럼
2: 만들어서 네. 열어보면
1: 막상 돈이 있고
2: 이야.
1: 아니면 한약 상자, 홍삼 상자 이렇게 멋지네요. 해가지고 영양제 사온 것 같지만 열어봤더니 돈이 있더라. 이렇게 이색 용돈 박스도 등장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웃음, 재미도 동시에 선사하려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건데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찍어서 릴스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2: 맞아요.
1: 아, 어머 이게 뭐야 이런 거 나오니까 공유하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들도 나오는 것 같고
2: 예.
1: 또 요즘에 요즘에는 뭐 진짜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투자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2: 맞아요. 네.
1: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기 때문에 순금 카네이션.
2: 이야, 이거 네. 진짜 멋지겠네요. 부모님이 오늘 하루 동안 가슴에 딱 달고 다니는데 네. 와, 오늘은 진짜 어깨에 힘 확 들어갑니다. 이 순금이라면.
1: 근데 그게 금이야. 네. 용돈을 함께 꽂을 수 있는 감사패도 눈에 띄는데요.
2: 예.
1: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문구를 새겨 놓는 건데,
2: 오호.
1: 그러니까 돈도 드리지만 편지처럼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근데 왜 갑자기 편지지에 편지를 쓰려면 요거는 조금 어색하고 그렇지만 감사패 형태로 하면 요거를 또 편지도 전하면서 계속 장식돼 두실 거 아니에요.
2: 그러네요.
1: 예,
2: 올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그러실까요.
1: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금을 선물하는 행위 자체보다 어떻게 감동과 재미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벤트 형태가 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2: 예.
1: 그리고 선물인데 어린이날도 그랬고 어버이날에도 또 중고거래도 활발합니다. 조화 카네이션 같은 거.
2: 아.
1: 예. 그만큼 고물가 시대에 주는 사람도 받는 부모님도 좀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1: 예. 또 건강용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홍삼, 영양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2: 예.
1: 근데 요즘에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많아져서
2: 뭐
1: 마사지 기구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많이들 하셨고 또 요즘에는 난청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용 스피커 같은 게 있대요.
2: 아, 그래요?
1: 네. 밖에 소음은 다른 사람들 소음은 크게 안 하면서 난청인 사람들 귀에는 더 잘 들리게 하는
2: 주파수대를 이렇게 네. 특성화해서 만들었나 보네요.
1: 그런 스피커가 있다고 하고.
2: 오, 좋습니다.
1: 예, 편의점은 아예 로봇을 팔기 시작했어요.
2: 로봇이요?
1: 예, GS25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업계 최초로 로봇을 내놨는데
2: 우와.
1: 3천만 원대 로봇부터 100만 원대 반려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고령층 돌봄이라든가 일상 영역에서 로봇 활용도가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2: 예.
1: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어버이날에 부모님 생신에 로봇

0: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쓰레기를 치우느라 난항 겪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무속인들이 일명 기도터로 쓴 불법 시설물들 때문입니다. 예,
0: 아하.
1: 기도터가 수십 년째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 지금 이거 국립공원 하려고 정비하려고 보니까 막 불상이랑 그 옆에 대형 가스통까지 널브러져 있고요.
0: 예.
1: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막 동굴에 남아 있고
0: 아이고.
1: 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인 마해열의 입상 앞에서도 무속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유형문화재 앞에서 뭐돈 받고 재 지내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기도에 쓴 과일이 재단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0: 예.
1: 근처에는 아궁이까지 만들어 놨어요.
0: 아이고.
1: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근처 가건물에서 잇따라 불이 났고요.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 지내고 하고
0: 예.
1: 있던 건데 오랫동안 산을 병들게 했던 불법 점유지였던 것이고
0: 그러네요.
1: 예, 철거반이 투입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치우기 시작했는데 모두 40톤 분량을 치웠는데 아직 반도 치우지 못했어요.
0: 오.

0: 차와 자외선 지수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1: 예.
0: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요. 또 저녁때를 대비해서 가디건, 자켓 등 걸칠 옷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1: 예.
0: 주말에도 전국이 맑은 하늘 이어가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습니다.
1: 네.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사인놀이의 연주로 에코 됐습니다.

네, 곤드레 밥이랑 카레라이스 만나게 해드리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이고 얘야, 내네 얼굴 봐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겠죠. 자,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0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싱어송라이터 박로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요. 가사가 흰머리가 새싹처럼 나오는 나이가 되어서야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보인다, 이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 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신이냐? 뭔가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와 찾아가네. 좋으시구.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어둡다! 눈을 뜨고 보니 황성 궁궐이 웬일이며

0: 여기서 진자리 땡땡 자리 가라니시며 라고 했거든요.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돗자리, 2번 마른 자리, 3번 별자리, 4번 잠자리. 거미주, 진자리는 젖은 자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자리가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양주동 작시 이흥렬 작곡의 가곡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와 봤습니다.

0: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최세린, 이정표 두 사람의 노래와 연주로 쉬우는 행복해, 아빠가 필요해요 함께 듣습니다.

시우는 행복해, 아빠가 필요해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최세린, 이정표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의 아주 특별한 공간 이야기. 오늘은 어떤 공간을 소개해 줄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0: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잘 챙기시는 편인지요?
1: 저 엄청 잘 챙기시죠. 오, 저 효자입니다. 명일동 효자입니다.
0: 시작부터 오늘도 시작됐다. 생선 작가의 자랑이.
1: 네, 얼마나 효자냐면요. 예. 제가 원래 홍대에서 거의 독립해가지고 한 20년 살았잖아요.
0: 맞아요.
1: 한 몇 년 전부터는 네, 아버지, 전 아버지만 계셔가지고 아버지를 보필?
0: 보필하며.
1: 네, 부양까지는 아니고요. 보필하기 위해서 본가가 있는 명일동에로 이사 왔어요.
0: 이야, 주로 다니는 곳이다. 홍대에 있는 카페들, 뭐 가게들 이런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불편할 텐데.
1: 명일동에서 이제 홍대까지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0: 오늘도 그렇게 먼 길을 이 아침에 왔네요.
1: 아유, 예, 그런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갈 때 한 시간, 올 때 한 시간, 두 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하거든요.
0: 어우.
1: 물론 동네 명일동에서 이제 홍대까지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0: 오늘도 그렇게 먼 길을 이 아침에 왔네요.
1: 아유, 예, 그런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갈 때 한 시간, 올 때 한 시간, 두 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하거든요.
0: 어우.
1: 물론 동네에만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예. 그만큼 효자라는 뜻입니다.
0: 어쨌건 아버님은 좋아하시죠?
1: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0: 이쪽은 헌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칭 효자라고 말할 정도로.
1: 네, 저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0: 아버지는 탐탁치.
1: 네, 항상 아니시면. 저만 보면 이제 한숨 쉬시죠.
0: 아이고 아이고.
1: 네, 왜냐면 아직 이제 미혼이고.
0: 아, 미혼이고.
1: 예. 네, 그다음에 큰 개도 키우고. 그리고
0: 작은 고양이도 키우고.
1: 그게 아버지가 보실 때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가면 2층 침대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이 50인데 항상 이렇게 여행처럼 살 거냐고, 여행자처럼 살 거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0: 아하,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공간으로 떠나볼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1: 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이제 작가다 보니까 예. 어디를 여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모님하고
0: 오.
1: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 다니기 좋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러네요. 네, 어떤 그래서... 곳이 좋을까요? 뭐 일본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1: 네.
0: 비행기 오래 안 타도 되고 뭐 온천 이런 데 있으니까.
1: 네, 근데 일본 가면 돈 많이 씁니다.
0: 물가가 높아서요?
1: 물가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도시국가잖아요. 네. 돈 쓰는 일밖에 없어요.
0: 아이고.
1: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저는 많이 추천해드려요. 부모님들 좋아하시니까.
0: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1: 네,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많겠지만 저는 좀 부모님들이 살아생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곳들을 좀 하는데 오. 부모님 모시고 네팔이라든가.
0: 와, 네팔.
1: 아프리카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0: 아프리카 가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1: 네, 그렇죠. 너무 힘들진 거 아시잖아요.
0: 도시도 힘든데 시골 네.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1: 예. 그래서 인도도 좀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발리라는 도시,
0: 아.
1: 발리라는 섬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0: 오늘은 그래서
1: 발리입니다.
0: 발리 가는 거네요.
1: 네.
0: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발리.
1: 네.
0: 발리 하면 신혼여행지로 일단 널리 알려져 있고 휴양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생선 작가가 마주한 발리는 어떤 곳이었을지도 궁금하네요.
1: 발리가 섬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네. 있는 자바섬 근처에 있는 섬인데 저는 그래서보다 사면이 이제 바다잖아요. 온통. 예.
0: 그렇죠.
1: 저는 그리고 바닷가가 유명해요.
0: 오. 바닷가 위주로 이렇게 막 리조트들도 생기고 네. 좀 개발이 됐잖아요.
1: 네, 저는 거기보다는 특히 이제 발리의 중앙에 있는 자바, 발리의 중앙에 있는 우붓이라는 곳을
0: 우붓. 네. 아, 맞아요. 그게 이제 내륙 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네. 뭐 정글 원래는 정글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1: 네, 완전 정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거기가 산도 있고
0: 네.
1: 캐년이라고 하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라서 엄청나게 거대한데 보통 이제 지형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캐년이라는 그 작은 캐년도 있거든요.
0: 네, 그리고
1: 발리 캐년이라고 해서 딱 보면 작아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0: 좋아요.
1: 예, 네, 좋거든요.
0: 보통

0: 이제 숙소 정할 때
1: 네.
0: 뭐 오션 뷰,
1: 네.
0: 시티 뷰,
1: 네.
0: 뭐 마운틴 뷰 이러잖아요. 근데 우붓은 아주 특별한 뷰가 있어요. 논 뷰.
1: 맞아요. 라이스필드 뷰.
0: 네. 논이 진짜 예뻐요.
1: 그러니까 계단식 논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어, 가보셨어요?
0: 아유, 가봤죠.
1: 아유,
0: 저도 좀 발발거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1: 네, 자랑하려고 했었는데 못하는데.
0: 자랑했었어요. 요건 못 가봤을 걸 하면서 가지고 네. 오셨군요. 아, 이
1: 저희가
0: 지역을.
1: 그 한동안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열흘 살기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등장한 도시가 이제 이 특히 발리의 우붓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붓 같은 프리랜서가 살기 좋은 도시 2위였어요.
0: 이유가 있겠죠.
1: 1위도 1위를 오랫동안 하다가 네. 1위를 바뀌었어. 1위가 바뀌었어요.
0: 현재 1위는
1: 치앙마이.
0: 아, 사바티카.
1: 사바티카, 코쿤카.
0: 아이.
1: 네. 근데 그것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0: 오.
1: 근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특히 왜 우붓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프리랜서들을 또 다른 식으로도 지칭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0: 지구 어느 곳에 가 있어도
1: 일할
0: 자기
1: 수 있고.
0: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제일 할 때 그분들이 할 때 제일 필요할 게 뭔 것 같으세요?
0: 인터넷.
1: 인터넷이 빠릅니다.
0: 인터넷.
1: 그리고 빠릅니다.
0: 빨라요.
1: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가 싸요.
0: 오.
1: 물가가 특히 싸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뭔가 그런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심 많으세요.
0: 예.
1: 그래서 특히 이 오부세는 요가 학교가 있습니다.
0: 요가 학교 많아요.
1: 네. 네.
0: 가보셨어요? 그 뭐 리조트 가도
1: 네.
0: 오전 시간에 요가 클래스 뭐
1: 네.
0: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제가 했을 때 막 선생님이 되게 강하게 키우는 막 저한테 계속 자세 바꾸라 그러고
1: 그리고 더 근육을 넓히고 찢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0: 예. 네.
1: 거의 뭐 동춘 스쿼트 하는 것처럼 다리 찢기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1: 그래서 저도 이 우붓에 한 달 정도 살면서 그 전 요가 학교까지는 아니었고요. 요가를 들었어요.
0: 어, 뭐 데이 클래스 이런 거.
1: 아, 그러니까 딱 끌어서 10번 뭐 이렇게 15번 한 달 코스가 아니고
0: 그러니까 네.
1: 헬스장처럼 PT처럼 그렇게 쿠폰으로 횟수로 끊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저는 7번 정도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두 번씩 가서 했었거든요.
0: 와, 좋다.
1: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가원들은 또 하타 요가라고 해서 한 요가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보일러 켜고 이런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날씨가
0: 더우니까.
1: 좀 더우니까 되잖아요.
0: 자연스럽게 땀이 나고.
1: 네.
0: 또 그, 아침 시간에 하면 이렇게 바람도 솔솔 불고 참 좋아요.
1: 그거 아세요? 그 뭐지? 라이스필드를 뭐라고 하죠?
0: 논?
1: 어, 논. 네. 논 요가. 죄송합니다.
0: 누가 보면 교포인 줄 알겠네. 네. 명일동에서 사셨는데.
1: 효자잖아요.
0: 효자 알겠어요. 네.
1: 그 방갈로 같이 지어놓은 다음에 사방을 딱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논이 보여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0: 와.
1: 맞으면서 요가하거든요.
0: 그거 진짜 좋아요.
1: 끝내줍니다.
0: 그리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
1: 네. 그러면서 하는데 어, 저는 진짜 발리... 제가 한 세 봉도 정도 갔었고 제일 오래 있었던 게 한 달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때 생각이 제일 나는 것 같아요. 그 요가를 배웠을 때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0: 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누가 애타게 찾으시나요? 혹시 아버님이 아침부터 어디 갔어? 어,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아닐까요?
1: 예, 알람이었습니다.
0: 아, 평소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군요.
1: 네, 이 시간에 일어나. 어,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1: 네,
0: 아,
1: 죄송합니다.
0: 여러분, 그 생선 작가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저희 방송 때문에 거의 막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1: 네.
0: 옵니다. 기상 투혼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네요.
1: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발리에 하면 이제 우붓에서 있었던 뭐 서핑이라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 논 위에서 했던 요가 하면서 내 몸에 어디서

0: 그 요가하면서 내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하나하나를 신경 쓸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1: 오, 좋습니다. 맞아요. 몸의 평화가 또 마음의 평화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지고 오신 노래가 나의 평화네요. 네. 폭스트롯. 이거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양반들.
0: 특이하게 텍사스 출신의 이제 모던 록 밴드거든요.
1: 오, 텍사스는 뭐
0: 그 컨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1: 컨트리나. 예.
0: 그 복스트롯이라는 것은 복스 목소리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
1: 설마 그 트로트?
0: 예.
1: 그러면 우리가 아는 데다디다딘다리디다
0: 그건 창
1: 이런
0: 아닌가요? 소리 아닌가요?
1: 아니요.
0: 네.
1: 트로트예요.
0: 네,
1: 예. 그
0: 알겠습니다.
1: 트로트는 아니죠.
0: 맞습니다.
1: 그
0: 원래
1: 트로트
0: 트로트가
1: 부른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원래 트로트가 그 발걸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 아.
0: 댄스 춤출 때 스텝을 이제 트롯이라고 하는데 복스트롯, 그러니까 춤추는 발걸음이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만든 말이에요.
1: 오.
0: 네, 근데 미국 텍사스 출신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사스 하면 요즘에 그런 곳 유명한 거 보셨어요? 엘파소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0: 그 요즘에 BTS가 공연해가지고 유명한 그 도시 출신입니다. 그 밴드 노래인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좀 멜로디컬하고 락 노래 듣고 싶다고 하면 이 밴드 소개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밴드 광고 문구를 보니까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1: 예.
0: 엄마 누나들이 좋아하는 밴드.
1: 엄마 누나들이 좋아하는 밴드.
0: 밝습니다.
1: 아, 밝아요.
0: 밝고 건전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네.
1: 자, 폭스트롯의 마이 피스 평화 한번 챙겨보죠.

0: 폭스트롯의 마이 피스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음악이 딸랑딸랑하네요.
1: 네, 진짜 제가 최근에 강한 음악들만 듣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음악 듣다가 이런 음악 들으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생선의 오늘의 공간 코너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리 얘기를 나눴고, 음악 듣기 전에 요가하면서 내몸 구석구석의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평화를 찾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들려주신 곡이 마이 피스였습니다. 자, 우붓에 한달 살기 하면서 일상처럼 가던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억나는 공간을 꼽는다면?
1: 우붓에 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카페들이 있어요. 어떤 카페에는 A라는 카페에는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 그 프리랜서들이 모이고 B 카페에는 미국 사람들 모이고 나라별로 모이는 카페들이 다
0: 호주
1: 다르고
0: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호주랑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갔던 카페가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많이 갔거든요.
0: 스벅?
1: 예. 네.
0: 우와.
1: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별로 잘안 가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조그만 개인 카페들 가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들 안 가는데 거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천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카페들은 천장이 좀 낮고 에어컨도 세고 막 그러거든요.
0: 그 우붓 왕궁 옆에 있는
1: 맞습니다.
0: 곳인가요?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저 지금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아, 여기 근데 핫플레이스예요. 관광객들한테 넓고 풍경 좋다고.
1: 그리고 특히 그 인도네시아가 유명한 것들 중 하나가 루아 커피가

0: 잖아요.
1: 그죠, 커피.
0: 예. 네.
1: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0: 예, 네, 그걸로 로스팅이 된 한번 그 커피인데 저도 그 커피
1: 참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0: 네.
1: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게 많잖아요.
0: 네.
1: 익숙하게 마시던 그 별다방 커피를 또 낯선 그 여행지에서만.
0: 아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맛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커피 맛이 전혀 다 다르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나라 커피가 입에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1: 오.
0: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가는데
1: 우리가 참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0: 네.
1: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게 많잖아요.
0: 네.
1: 익숙하게 마시던 그 별다방 커피를 또 낯선 그 여행지에서 만날 때 편안하고 익숙해서 좋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이제 그 얼음을 진짜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얼음을 그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은 사각 얼음 큐브.
1: 아, 맞다.
0: 네. 네. 근데 그런데 가면 되게 자잘한 얼음, 조그만 눈방울 같은 얼음을 막 가득 넣어서 주거든요.
1: 예.
0: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카페들은 제빙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그 당시에는 많아서
1: 오.
0: 얼음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얼음을

0: 한국에선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계속 먹게 되더라.
1: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0: 네. 그리고선 거기에 딱 앉아서 있으면 뭔가 한편에 제가 그림 같더라고요.
1: 오, 여기가 뭐 정원도 있고
0: 네.
1: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왕궁의 모습도 보이고
0: 통착이 그, 딱 있고 그러잖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0: 거기서 글도 진짜 많이 쓰고 그 글들이 책이 되고 그랬었네요.
1: 음흠.
0: 그래서 참 기억에 많고요. 거기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요가 그 선생님 자격증 같은 거 따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1: 오, 그, 뭐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버
0: 네.
1: 자격증 따로 네.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여긴 또 요가 자격증 따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되네요.
0: 네, 그렇죠. 인도도 많은데 특히 이 발리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0: 이한철 DJ의 눈물 나는 또
1: 아,
0: 투혼이
1: 정말.
0: 있었죠.
1: 네.
0: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는 그거
1: 지역을
0: 할게요.
1: 바꿔서
0: 지역을
1: 그
0: 바꿔서
1: 지역으로
0: 얘기할게요.
1: 가서.
0: 그 지역으로 가서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발리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발리 일주를 하셨네요.
0: 그때는 오토바이를 제가 큰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스쿠터로 탔었는데요.
1: 예.
0: 가면 오토바이를 빌려줘요.
1: 오.
0: 물론 자격증이 아니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1: 예.
0: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요. 그
1: 뭐.
0: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1: 그 섬의 가장자리를
0: 네.
1: 보통 이제 발리는
0: 네.
1: 남쪽, 그러니까
0: 네.
1: 전체 섬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남쪽에만 다들
0: 그쵸.
1: 머물고 그 외에는 이제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가는데
0: 네.
1: 와, 그게 돌았어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제주도처럼 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1: 예.
0: 그들 생활 도로 따라가지고 작은 길길 따라서 다녔었거든요. 한
1: 와.
0: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1: 우와, 좋았겠다.
0: 근데 뭐 하루에 그렇게 오래 타지 않았어요. 한 3, 4시간 타고 4일 정도 조금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다시 우붓으로 오는 코스였는데
1: 네.
0: 진짜 관광지가 아닌 다른 도시들 있잖아요.
1: 네.
0: 일상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1: 오, 아, 발리 사람들이 되게 잘 웃고
0: 네.
1: 또저 다른 동남아 국가 사람들보다 더 순해 보이는 면이
0: 그거
1: 있잖아요.
0: 아시죠? 그 여성분들은 그발안 보여주는 거.
1: 아, 그래요?
0: 예.
1: 자기 발을?
0: 네. 예. 네.
1: 그러면 막 슬리퍼 이런 거안 신네요?
0: 예. 네. 오히려
1: 오,
0: 지방에
1: 몰랐어요.
0: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
1: 아.
0: 남자들은 이제 뭐 맨발로 다녀도 발 같은 거잘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그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 그렇군요.
0: 특히 가셨을 때 아이들 머리 만지는 것 있잖아요. 우리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도 좀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오,
0: 네, 조심하셔야 될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발리는 힌두교도 좀 많이
0: 네.
1: 있으니까 힌두교 사원 이런 거 보는 것도 또 좋고요.
0: 그다음에 온천들도 많아요.
1: 아, 맞네요.
0: 네.
1: 좋습니다. 자,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번째 노래는 권나무의 빛이 내리네 가지고 오셨는데

0: 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 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 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게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로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지나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뜻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신화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 경기 신화위 정기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신화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악의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신화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화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신화위 보존회 경기 신화위 정기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